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지급 바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격급 카기부

0: 여니 그대요래.
1: 레바 견쇼여대. 저와 랑기 페토와리. 이내 삼단다디. 불렁의 주다직브리.
0: 랑 몰라콩. 랑님도 페요마르베.
1: 콘촌브리.
0: 다치디. 디디 힘부지. 도나. 코. 마촌콜. 랑 암라 구디크데스 남부지.
1: 코냐 암라 손자. 마레타도 치리. 然后我还是有压度 你也不来了 大多要请马里斯一边
0: 我在这里也对呀卡里提维斯提维埃 弟弟 Тири, чип чача. Ты тут стейте. Нарани, кети я хоть сиду. Ну, ём туа.
1: Так же и. Рампа лодзе кися джур. Симадо цих дэстэга.
0: Ташо. Не, дэдэ сэгме. На. Ташо. 我让你爸不是我让你找马的我

0: 당도 장기 고시괴 장밥에 나게 담지 샤스와 계속 급디 두장기 은님을 채피는 장기를 즐긴다
1: 디 장기 아무라게 제베 중무지 라마 답지 나 제지 할지가
0: 다미 디라도시 니 아무라게 숨겨 넣으시 야

0: 당 오늘 배드 것 없어. 兄弟 내주태소 로니스 때문에 신 니미그드나 양고 장고치 리리제 코용기 니미스디 나다 아작지다디 오늘 최불이 삼주 삼주래 대비지라
1: 他的就小给培训现在有谁你最近这谁的可真小谁他的就叫点点什么叫不起他有谁他的阿家姐林志成阿家给你了要哈最小有吧你养家谢过也有嘛是吧让给阿家看不出的有嘛的让给我弄铁丝
2: 我可就有些看不见土地阿夏个真意就说地里跟我来些西村哈阔亚美呢阿夏个人啊清楚听起些用没个人的这些你用过了吧你也没事情谁嘛是切桑阿夏爷我最拿的雷东还最先有嘛是切桑可你刚刚洗手对了
1: 俺做娘的手机可你靠手机要买的魏东你读书学费让给欠领给读书学习吧你俺做娘的车间的用途的你这个车位很多结果也不是谁 진주, 언니게 아샤를 따도 야구 체제 쌤 기부 체제 하도

0: 아, 치. 양카바 마키브체. 돈다 유는 닝 마시.
1: 스모. 스브레 마샤. 아구다미 카바치미. 녀시스.
0: 켄츠가 배상 가르쳐 봐.
1: 스모. 네즈카치 스모라게 시쿠니리. 대모미디 셰르슈마죠. 다등에 스모라를 시에고.
0: 미디에. 미디 수셰. 수경도 셰주무도. 아이마시. 아이마에. 你牛臭的死皮。 爱骂了很多明星的休息周大双散你阿家重重时<音>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민别居然头哇 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닌다르니바도 대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끝나와서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닌다르기공치네 롱쿠르쿠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자균쿵치바 조내쿠쿠수 권위기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허치게바암 로게급 장쇼캄 라베충류 카나게급 로숨 연구급교 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독살로체기 응원고급교 꿀무치급 탁바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고급교 권내탄외 민급교급 랑외국송라 쇼급급 랑先你个骗了 地堂用途。

0: 다시나 마트 봐도 네 거시에가 마셔 봐.
1: 뭐라게? 송괴보다 송모야. 참마 송비송기.
0: 아. 젠상 뭐라게? 라가 아마 굳이 근데
1: 아님도
0: 다소
1: 당통은 저래 주두 암나게 슝제 기라체 바수기 몰라게 암나라 지마 투주 요리 소소 메시급디두 몰라 구수 양큰이 요마지 콩게 네 암나르 따도 제도 말이 삼심제 나제 슈리
0: 다소 라가 삼다피 라가 아마가 조지 제피라 나 조다 더 시켜 봐
1: 네 암나 켄조 따도 제주 말이
0: 아 다소
1: 지체나 네게도 내시 따도 제도 말이 이내래 네 암나 육성 말이
2: 你要困难你见你们多点人你自己可理所系你看谁听着心不乐你年轻人所以呢我冬季你打起来去
3: 所以呢，这小城市多。阿姆拉，听他说一遍。呀，这拉蒙的这女姐，叫大学的，这拉蒙的这女侠。阿三，对，叫我也是大小城。哈哈，这拉蒙不当上女侠。对的，对的，你没得嘛。这大的，
2: 你看谁？
3: 卡尔松的，迪娜了，阿三拉能行，谁没兴趣晓得？
2: 听这人接了，你心中是啥？对的，对。
3: 阿来别过的，您接不回。
2: 没有的，听这您接了。对的，对的。卡西达，卡西达姐。你卡西姐。给我卡西达，卡西达这个是呗。我买了卡西就打，让给去打。
3: 你去。
2: 你卡西。
3: 你这不学我的。
2: 可这什么字我是呗。
3: 对的，对，您接不回。
2: 听这您接了。
3: 我生气去。
2: 听这您接了。

0: 암라. 나이다. 고마시 니첸 지바.
1: 스모. 다이셔. 아, 지 스모.
0: 아, 지 람사 서시. 요히.
1: 아, 지 스모.
0: 마 주메. 마시는 사바요 마시.
2: 스모라. 아주시. 네. 링지에 도가 좋습니다.
0: 아래 마시베

0: 자, 유아. 계란주 다소 좀 충충 지고다.
1: 로티씨. 맞아 참 탁시.
0: 아래.
1: 계란주 바크니즈 티즈. 세찬 탁시.
0: 맞아 바크니즈. 티에리.
2: 다시 내 롤에 좀
3: 아, 기니 내 로규. 야, 로규.

0: Tawa na, kirangi ngaa kesung yaa mebe.
1: Rake khar shin tu tu.
0: Tsam shin tu tu.
1: Yonga. Nyer hal shie shu. Rake shak shua, tien ching li bamba tep chi chi yin tu. Nyer shin shu. Yer sumbo di yor la. Sorbanya me chaji. Loma kuchi me chila. Chema suyoshi. Kuyo da yomashi. Rima chiku nesu. Nye sama shingi yu.
0: Xiao shuang, zu chi yu du ne. Kirangi. 긴삼스바 레나 레나 로니슐하스 주도
1: 뭐지
0: 로니슐하스리 키라게 티체 소요지 키라고 근데 씨요 나다히요 기라가 둘로 살로 총부다. 너네 그저 이미 기라게 켄세르. 기라게 지.
2: 다미, 다미. 바베 도레 제제로 니 슐라스 베산 제브리. 참마란 당은 주체 도리.
0: 니 체도에. 니 체도 되체 고도 미도. 나 체스 받아보체. 나 체스 받아보하제.
1: 니 체고마리. 니 라고 잡지 다 제비. 다미 디히아르다 기라니 클레리
0: 카리나 기라게가 니글레 와데키나야 카리나
1: 카히스나 마히아 바보 총주소사이
2: 다미 샤아이 샤아이
0: Ha ha ha.

0: 마탄도 삼탄색이
1: 공부 망신대 시용 마시 특유능 시 쇼세츠가 되드 장부시에는 통매 가져올로 모두 지도 매부 마시 규정부님도 심리에 지도 내그시 그디 개체 유미 키라키스이나 마시 와치리메 키라급 체킹 알게기 나지 김사디 매부 마수로지 아무라게 키라 타가리가 다는 마시 키라로 공부시에 뒤주 요시 시디에 키라게 탁주 만한 콜로 마주 김사디 팀원은 시차할 줄 난다 Nishie kuo le kiraan yang a amla le yao nung yu kia le ba Xie dian ci le nev ribe
0: Ka dian ci le nev ribe
1: Chien de yong a Tam de kiraan ge Amla le pokto dam yi ne Pokto chibu tingde dam ma na roji

0: 봐라. 계란 계산부터 나서는 정신게 하고 오시.
1: 제가 쏘. 네가 쇼스팅기. 자게 군일로 다스가 교다. 영도.
0: 나 조면. 계란 게 타제 나서서는 네 타수 시기.
1: 네가 할 수 있어.
0: 네 셈나로 암라고 앙탕보 시기. 최산이 내 할치니 콩을 삼는 등시.
1: 이네 이네디 된다 카카시.
0: 계란경아 카드 나온 맛이. 나 왕小双이 셈나로 암라 지모도 매. 최산이 할치니 미신다게 콩을 보도 단 주 맛이.
1: 이네.
0: 你 군이 니르 삼루다로 미도
1: 이네 군이 군이 지미 마시 시슈
0: 제베 군이 미신다 히마히 키라게 그제스나 미르 자레데오시

0: 아재야, 같이 쏘.
1: 피해 미망 보시도. 란살 도스티히.
0: 주저게 란치 시에드웨.
1: 란량치시, 아야 제모호.
0: 你猜阿金姑，
1: 我让咱了有业的，咱们听听云的三不穷。我这可无心不接，都是瞎的。

0: 수모. 수모. 수모. 야. 폐지 숨숨해서 침자. 네 계단 하시고. 라데고아.
1: 어.
0: 육셔. 로영이부터 고도.
1: 가리. 네 란지라고
0: 우스. 네 맞지. 네야. 샘사치입니다. 라지고 되나. 괜찮으시면 저 삼초.
1: 小双年啊，恐怕的。
0: 别个的。哟，对嘞，老远还糊涂，跟这么去打呢，用嘛的？
1: 你让年啊拿到我钱用过这边。
0: 年年还，别个的，大家洗洗。也是的。
1: 让别的爹一边。
0: 对不对？看我爹，爹不愿意。哈。
1: 要是多。
0: 呀，对的。
1: 어
0: 잠시만 한국에 있는 게 한국에 있지 디르군에 나 한국에 있어 이내 나대 대학 앞이 너무 힘들어 죽었어 디르군라 내로 망고대 니혀리 니 나파수 게니 한국에 혀리 여 잡수아
2: 대학 데스 레이프제
0: 잡수아 듀는 디저 마시
2: 듀는 시에 니 가르여 시 나대 장르 그 슈마 시 라교
1: 순례에 나대 쇼스기 我比把恰想念孙磊也比过人。
2: 孙磊，可这些谁给了的？
0: 小双，大双队员呢？偏到有的。
2: 偏到还是有谁？
1: 偏到也有嘛人。我让那多些当个有。
2: 让。
1: 可是说先到诺斯威，让给俺们那木头挨木头，让马亚爹拉上那么大起窝
3: 了。大双，太差错。
2: 让给谁打个谁？让俺们那敲了个谁？让俺们那了那话大把诺不是呗？让给俺们那了敲几个多？干嘛让你赢几个嘛谁？
1: 你阿妹长辈兄三个原因，伊那长辈兄弟虽然那三个招人，让俺晓得，虽然那三个招人。
0: This is， 但先话哩，可最没记得。
1: 没人给俺妈干呐，俺娘主意。
0: 呀，大帅，小帅，对死了的。记住你不，可最严多，给我去。
2: 怎么啥？
1: 该听这穷了，
2: 让该钱不多的，哪不听这么说的？
1: 俺哪个多哎？
2: 该是哪不写没呗？
1: 让该给写对面铺头打送。
4: 对，对的，给写给写给，过年抢不抢送啊？
0: 嘿，哟，小双，做谁啊？
2: 看那啥人下，不过的也行呢，若不写心不多。
0: 你给我看那啥嘞？
2: 什么单单给听说去莫说是，要是叫有人话心说，
3: 妈妈出去呗。哦，什么？爹到？
2: 听说的爹喊你还是进去？
0: 什么事？大弟，莫给人叫的，行不行啊？大，
4: 你还叫不了，还去莫啥叫？叫什么叫去？叫。
0: 什么？
1: 老杨别，给我擦着雨，就是得打。
0: 哥哥把不收雨。
2: 哦哦，杨杨，哥哥把不收了钱雨。
0: 嗯，
2: 有是 problem 还有，哥别不提出手的。
0: 嘿，什么？
1: 给你打筷子哩。小双，你啥子下边？
0: 呀，跑不得人的。什么？哪个休息时多啊？我下班没睡下来。
2: 你染了，还没去路边下班睡去。
0: 怎么了？给，我想休息哩。
1: 妈给我点辣嘛，对的。
3: 呀，哦呀，这回给三个忙些，过节差不哩。三个的，有人训练不哩？听俺朝的里头个是对的。
2: 勇啊！
3: 让给爹去。
2: 哦哦，爹爷看那路是谁？你是三爷，你别去打呢。谁回来骗导游的生意？
3: 好嘞，哦，让了很多钱呗。
2: 哦，有个球，让了几件没呗？
3: 我订了几件有。
2: 我去给了店长几件忙活休息。啥打完了？你是三爷啊？一个我先打了不行。啥迷茫了？爷爷来给俺，谁不去打了不行？啥老板年说谁？ 사포보 미스터 스티븐께 나 강친다 셰단다 럭시
4: 저한테도 강친다 시기베
2: 야고시라 당신메 네 주고 말아 대비시라 요마시
4: 진짜 수있을도
2: 다셔 나 다님도 잡으시 단데 기기스타 고마시 예 야고 당신메 아마라게 망자 샤비는 다상다 지부체리 승기
4: 진짜 가능이 뭐 야랑게 주고 님탁시 요마베 랑게 제드괴 땡은근이 난게 쪽제다 제유 참마 랑게 랭겨다
2: 깨지 마시 네 진짜 레큐니 싱그메 랑게 깨지 시기 네 레고 막고 세토메 네 로마고 진짜 자니 자시 요마지 알레무시 아무라레시 콩게 나게 드시는 기
4: 我
2: 랑게 겟지 셰기 아무라 콜로 핑 마지 나 코 남양 투 마지
4: 자리 조시되다 시부시부요 자소 시부시부요 봐봐 어이야
2: 디카리 샤리
4: 샤리 랑시리 랑고샤
2: 랑시에
4: 시부르 응.
2: 진짜 시부르
4: 담아 봐. 뭐.
5: 그지 소마 단단게 쓰베 치모디. 진짜 시부르.
4: 겨제 소라.
1: 小双,拖不撤下
5: 교슬링아교 喂,他把电脑给我们打死 小双给我们打死
0: 아... 丁...
5: 교슬교 유恩,洋洋这节不录교다
4: 조약 성원

0: 받친 소. 창무 추모코 동마베.
1: 맞던 거 희.
0: 어, 키라. 그뒤
1: 상탕부터 뒤니 뭐 시죠.
0: 전태 가면 숨제 가래. 키니 갈 시에유.
1: 단단. 대다双喜, 周大双. 디카시.
2: 디졸레사다, 퇴칭러사야 가슈치야게 체르다.
1: 로사스 카시.
2: 어, 디아니 퇴칭러스기요리.
1: 퇴칭에 어. 어, Merry Christmas, 워드베.
2: 가시, 마르스로 봐. 아.
1: 이 시청가 승희, 랑게싱 매베. 다니기, 이 시청가는 나라다 가라리 삼죠.
2: 어, 심어 줘.
1: 응, 타무다, 제르 자주.
2: 랑게, 가시, 제르로 봐. 아.
1: 고비디디엠시무시라요시 아 고비디엠데가시히 방시로 다상게가 소키르주무주 아라니 님도 다야요마시
2: 구리부스트기요브제 아 야 개칭마시 니에퍼스지네 나도 총두다야 가슈치하기 구리부시지 새로제 용수 레유주바 다도
1: 레유주부스는 갈수워시
2: 어 孙悟空?
1: 孙悟空에
2: 어?
0: 제자 마차라시 통주
1: 小声脸, 도체도
0: 공무총, 내 태가시오리 이내, 캐나조 근처이메 내 얌체르시키주 어조 근처에 노니다 카숨두게
1: 단단
0: 아무라 얌생기기 小商다 찝찝갸르샤
1: 워시 디장 소무단단기 나시다
0: 워시 냐클라 좋아대 잡리 냐나다오 치기리 저쇼 먹어 먹어 먹어
1: 잼도 세우 마시 강부디 팅위상기 몰라디 워시
0: 먼저 능무디 강부 양스 집이기리 쪽지디디 람발라다 암라 창스게드 람발라가 순교리 띵은즈 나기 찔라 님사슈드르바
1: 찔라체 나기 닉슈디시

0: 김치에 디나는 쪽지시다 갑지오시 단드샤 볼라 나리오르다 되다 띵아 쥐바르시 아 단다 아메 바티디 라자르휘베
1: 샤오트가 기치소 발로 겸나 규릉 데스기
0: 大双，我连夜那种。大双，提提上街，那地我心酸。今晚爹样子点下酒，那地让大双阿妈，那片可是休息。

0: 봐, 대봐.
1: 응. 처음부터 시비히.
0: 주저하게 시비도 제출가 취지고야.
1: 응, 세비히.
0: 前途 마저 가래.
1: 니네 하고 오면도.
0: 꿀에 가나 주게.
1: 다성 천주.
0: 아, 대대 유 봐.
1: 더 아무라 천주.
0: 你 lo te jian mo la ka mi shua te do
1: yong a ngai kong le ge ji ma bu xie yu
0: te do
2: ho si

0: 오총 제다 마신 소음 단단게 나 야스타 칭마리
1: 어찌 분이 마다 예가리 어도 쓰시
0: 뭐다 가리
1: 녜체 러러러 락제디오 마리
2: 러대비치 아무랑게 되이네 녜야마체 칭마리
1: 락드요 봐
2: 나 어이 마셔스레 베급데
1: 어찌도다 미겹을 갑세 겹는 년그 도와
0: 랑게 코바 녜 나와 큐는 뭐추
2: 깨진 녜치에 다편도 요리 도다 람사 분이 다녀라서 와 엄마
1: 오
2: 니구 다샹 레스
1: 다샹 에

0: 제일 시에 좋으시.
1: 다성티리 리스.
0: 가래.
1: 다성티리 리제. 마주다님도 닝구 칼라세시.
0: 닝구에.
1: 어. 아. 근데 시우시. 네데나 다성 유비시라도 자기 다성다 망자 십제 양스 나라 쇼스러 우리
0: 네게 담비이나 되외 구마 세상비
1: 요마 요 다성 되우시 근데 신이 자기 게다 우스버
0: 이네디
1: 하지 말소 우리 예러 다도 제 우웹시리라 다성의 티웨이견 다도 제 우리
0: 얼리 퍼스 구제 벤츠의 규모 청소나 제초우시
1: 키라니 님도 레어치 유사 고급디 텀진 제우시다
0: 야주 랑게 대수 제바 야주
1: 양아 야스히 딜레 가게시 마시니 가요
0: 잠깐 써 뭐
1: 아, 용아, 나 뉴스.

0: 호시 저쪽에 대주 딱딱해서 가 아, 잠깐 좀 있다 영아 유아 영
1: 지자마 송아
0: 유자로야 갈까
1: 네 랑암 잘한 걸 싸우죠
0: 깜찍 신지래도 봐 네 다리 씨 말해 다 제타 라켓 수와 힘디 내셔 장면 아 참여 지시 장부시에는 예상아 스토쇼가 승비 자, 도파가 말로시라디.

0: 통보 요구이다. 야, 교시. 수술 루제소 아.
1: 주장 매나러 출제 당여 여러분. 아,
0: 담히 좋아스테다. 예, 도슬루 좋아스테다. 야. 지저. 그이딩 아 수슈다. 야, 샤소다.
2: 아, 아샬라 키라체 아. 만냥나사 주기.
1: 야, 다 세지도.
2: 아, 뭐라?
0: 계속 마시. 저르주스. 먼저 좀 쳇.
1: 아, 지, 자니. 되긴 보고 승부 방치라.
0: 러디프치다. 소배브 잠게. 차르시다 침시.
3: 저저. 도정아. 칼라 차게 뭐. 이제 알아고 하다.
1: 차게 부상 용아. 도부킨 준단게 도째 차게 부르베.
3: 아. 저저랑 루이 스부치라. 你 상대 罗马部的也 卡拉苏牛要马的 退军突破的趴下 得不得突破是办不赢的 出轨过了的
0: 俺最离婚给卡拉 心不都碎了不是
3: 自己会动 你让他搞不出我们上去 第一个过去没得位啊 得这次马现在 我能可得笑着
1: 用啊用啊 你也出来是得接 心不碎都可以是得 心不碎下 阿妹随便出来的一下
0: 심도가.
3: 저저. 세세제 모두 알아시도다.
0: 야, 네가 이 화희 마실로다.
3: 라해 동괴.
0: 나랑도 숨 님도 또 보고 마시다.
3: 허지. 저저 총조 레비나. 뭐네 자스미도가. 대준이 알아 동수 우수 겸네. 촌도 동거 말이. 야.
0: 지저. 네 저실레 시규인다. 다상다 아자야 솔로리자. 나이 갑도.
3: 이다.

0: 이네 야 소프트 디직 쓴다.
1: 뭐지? 난 저의 흥보디. 진짜.
2: 야 민키비 너 공디 보 미쁘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콜. 로친이들 로스 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매니 추퇴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네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사티 망초기 서동 초된 사제 남아타 둘이 좋지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고 수치 요구 용 당고 사티스 서동 척진로 지송키 능민디

0: 주소사 근데 지글라 롱중 근뉴드스미 라게싱 마리 사용 계획실라 나도 당종 미상마 베트 톰바리 섬규치 유명자 수벌 하비비 손에 샤후르바 간다 수벌 대후리 빈수 조그람 라치 로버스 세제 양야 힘시 사수규리 가리 이내미대 소와 같아 깨후르바 급뒤 득지도다 콩조 가리 이내 나와다야 요마시
1: 군이 중두네 중지 잡으리 마세 겨우딘제 산다 신다 체인에 요르베
0: 라케체는 그제 시후리 나피아 산다다 부주 카체비 둥에게 추일라 소화계시 대후르베아
1: 마타사 레로니스 구우르바 겨우딘제 차스김에 요르베
0: 다소 락심 할라 락바비 디제스 역시 스베 아 락바비 아무 수수 메시지 효부교 캐라스 미르기 마샤프도 소교체 디제스 셰피노 라르고야 중제드스바 게시 디제스 셰피노 대야 정중뇌스 스마리 하 정중뇌스 디기베 아라즈 힘이 되게 대왕 좀바리 라모라게 라바와 향야 창스케바 신기 효시 이내 개시에 맞소 라모라게 다비세 개시에 내치리 마체는 욕듯이 니에 군이라 깡고치스 내치리 이내 라모라게 딘지시에 맞소 디제시아 경제 그래 아 아니 로셰르셰르치 고다 이쿠도 거브리자 몰라치디 마츠님도 소화기베 그 시미도 예체부디 사용기브니 라크 아마 니즈를 하베치 라크 모게 세벨레그디 수리샤 라크 모게 마사 라크 아마 칠수이사 당도니 칼치흐유 이내 단다삼단뒤 라크 모게 라크 아메 기주 형조 수수 키샤 지라 샤쇼아 다미지 제시 탄도 양아이 레크쇼비 끄블라 라크 모게 골라 로브체니 가르체크소 팅탕부디 겹토로 정부시 탄도 마타과 틴칭러 라카마 다가타코리 라카마 기지시에르주 마시 제부수르주고리 탄도 라모게 라카마다 라지 에레치 제마하 이크시구샤 让莫给过了让他想说这话其实住不离你是提出让我讲过给你没多少痛用给让莫给你藏在天大了丧不死不大的估计擦吹不现下让莫你信不了了乐不经济陪灭是谁了乐不经济给不起谁 아자자 라기 복뒤라 라그모 제다 튜베 사드치기버 나 이지휴 라그모 예 광도 그렇구유 다다가 모노 시라 이기 예 심내 직부디 라모게 마사제 라 치리야드리 마 심내유 드디어 여름에 라 춘춘씨 흔히 코부타가 뉴슈 제부티제 숨을 희나 라 원의 신의 장구 장샤마 시

0: rangkharchigyo.
1: 对的, 第二阿家拉的牛皮, 对于罗萨达推进面子, 怕给心密度, 你是你啥给阿情况?
0: 阿家拉给, 罗迪给拿了, 石头给, 若不切不贴出他们, 那你给规矩切不, 谁不见下?
1: 天哪要试试, 你是你啥给阿主席?
0: 公给, 洗个马是, 团多情啊, 叫拉给穿马用送给,
1: 콩게 란디 마시네 니에디 신도 갑시 콜리 뒤돈디 마르 소스 콘페메쇼 콩게 된데 니에브는 그지
0: 야주와
1: 레그 티조 마레 진도 유자 자게 야시 렁마시
0: 칸다 야주스기

대양 미츠 롱으로 캬롬니 장아르 신두 체사탕 서버토세 미밍롱동 그두 차이튜 겨우질당외 립카베 윤진 체메 이나야 스튜언토 팅럽기 캬롬딘드 시키 키긴 진베 박자들 윤도 동시티 대양 스튜언가외 따고 캬롬테니 추주종탕 바다제리 숨줄레 매진 대중교 공기 종종탕 타니 쉐탕 니자 체라 쉐기 캬롬식리 캬롬니 링니아 리틀상의수 로망부네바 강식 서입기 교주 남바티당 뒤에 주배 륜자기 격수식리라 대니 상의기 참의추 등공개 진식리 Mingar, Tako Kyakromla, Kyakrika Juksum Yuejin. Teda, Jelen Nguju, Nige Juyi Ngakhun Sukhebyu. Tiyan Sibu Tose Mi Shedong Gege Chukjuyi Rizine Dadyu. Tako Kyakromki Kyakrizo Sumbukha Mula Monde Ngang Chashin, Muta Mingu. Yartuzo, Kyakromki Mikasegi Kangarki Lupe Chigudi Pune, Tengu Ngu Jinjinki, Sashi Chegibde Selir Ngu. Migdunki, Kejun Burdu Tumbe Rangrunga Chakbe Kyakrom Teni. Shingi Lurisi, Remu Yidu Onwasik Selir Chertigyo. Kyakromdi Remu Ningjibu Yube Matse. 더동테르 서두시베 캬롬 튠주도 고라 용기 넘시 제외 푸주루야 커유 캬롬 대샴도 캬슈 지우시유 테니 캬롬 슈윤주도 도수 남상의소 직도 풍소 템네 각발에 추버시그리 단단히 진더 개바 인베 로직 난키 따고 캬롬 슌조제 뇨슈기 튜디이 캬롬 초수 니워저뒤 캬롬 슌이 추균카 망부 규네 켜슈루 장래 대바 초바 통토 테나 모자르 시신 띵보 까웨 켜부 망부신 난토아 틱주 파르미 자신이 따고 캬롬 테니 나니 두지 양 타르갸롱네 슈친베 캬롬레 슈웨 샹샹의 추젠타니 유다르고웨 추추나 슈룬조 티신 리초 위수 착베 동조 닌도 초디니 신신 잠팅을 내봐마세 뇌메나 세기 꼬로웨 따고 치우디양 빈두루양은 뵈 멜론치신 당세 26급식도 태양 캬롬탕 컹리 낙세 뉴진젤리 오자르메도 총외 따고 지위 퇴모모인베 깨칸 말라디 초블라 깽의 퉁공 퓨숨척베 퉁규로 양진유 태양 대신배 롱어 주차리 콜라용 토론조외 넘신 윤도대 응어세 제대 동조시 대외 따고 캬롬티니 야수요령 신키 리수 캬롬시 인배나 디게 넘시 렌실 채와탕 철주마와 컹디기 추지마와 제레 넘신 윤도래 퇴배 소르긴 응어세 퇴보유 심주래 시도 중월 니외 롱어 숨주삼린 따고 캬롬티 캬롬치 용나네 야저 뚠주삼 슈신배 니웨로 세린 동괴 세리베 따고 캬롬라 미터기 캬롬 슈제 제대도 동웨 제더 베시 대단 미츠 캬롬라 교는 톱제 치마 돈조와 당 뒤네 강자 체네 캬롬라 송급차 규 튼티앙 미츠 토후르차세 링시시도 교류
小白木下冷冷吹土。苦心起日水宽呢，小眼巴着冷冷土潮。地下呢是种农具机，跳下我车里仍旧送脚开的。地下四百多层米，松动山一日草堂，龙须跨度。中国里接下我车里机，日久切水的，错对切心月。小娃车里呢，一下困难的月饼，杂七杂八是赢不谈。听我让爷提，下车一口，卡萨康都贴不进。其实，从来我哄其中堂，他都是口味忘记。日久的长不如腿起马吃不进。听我中国了，日接小娃车里，日偏把出月饼拿呢，他这你咋动手就是。这样，四川小娃车里呢，投入空面六六出九路，作家开玩笑给写到穷话，小娃车里日拍把三百是银百马塞，日头日拍把几股天日。这样，四川小娃车里用你有看的穷话过了，车里贴公司啊，隔壁人四川么都被狗狗头留不着。대다르심주제블레춘읍서귀니탱아호베속자교조지갈내부자세누르신아군인데세준샤와처리기치군테랑게기호베서귀니인시치오나세준샤와처리텐조세준탕간수신제내부사삼기아군토부티로촌에톱된강이나铁路小瓦车里仍旧送交口天里，拓宽它日头爬开十几度耐心，日久可养不远。天呐，米色起沙坎吃一趟，能吃几步？这趟几多忙活起来，日久小瓦车里了，团结准备，初段起实行，扩段起有。小瓦车里地盖儿几个便宜，日久多起了钱包。교진현실유대태양콘즈탕유린쪽대십대제배유태계표리망조수샤와처리된조속차자진실을지내누치인의매동월다동샤와처리를재생기누치당와신체누수유구소리겹기유학된토태우샤와처리랑조성겹구죽배재수미수샤와처리타대외미신借把的用心月桃孙七星庄古郎地位小娃车里落高穷穷村年底玉米错了先拿早晚的没借把提来多的大度新南屯子女经用一千八千三千他东穷地昂这就是如今落到了多军东地院没心要的忙不算呢没水宽错了女子没东西人金起心肝热久马过了让过了起地院

샤워 처리로 초대 그 레프시 코드윤 톱실 송급 그티 기감 코리올 제경탕 송급 지수 3미체발 숑뇌겹디 렌데기 신급 망부시 무주르 나수 제베나 종대기 무주르 나수 그티다경 샤워 처리조 다도 텐세 내식도 조류

대양 나와 직장링 토도 내년히 공화 룸바규 초구니보 공화래 퇴배 퇴주타 천년 도신유 총종표 타린 뷰사 세리 최와 멘조와 총종 무리기 창토 공화 룸베 퇴수 코베니 고르토 대네 산다포줄라 송접 제시유라 콘즈 치소 사르베 디타 퓨치르 나사니 저디 앙사르 제시유

진다 등배 퇴수 자준 좀라 코라코유 윤도기 용수 룹시 가사 강토 추제 초기 부서 경외 레라 제외 남백킹 제단 충주 게나기 공아 땅지 나와직 잠주디 저주 공아래 튕기유 민알 저주소 공아래 튕배 퇴시 원자 공아 디니라 응르뮤시 딱젠 강양 민도 공아룸디 인지 공아를 장사 동괴 참을 초조직리 참네 야르랑네 초대 공아 알로 팅지 동괴유 차별장 차산년 담토 따고로 양양치기 김기 자주 부주를 따종 제배 겐 쿨기유

부섭섭기 제주 대내부 닝신도 제보여 군이 공안에 튼뒤 응안디 닌니레 매베 치즈네 강식 채와여바 이와치 각보여 총총기나니 르엔유루의 절의식 인베 공안에 튼치 닌징이 잡네 추유낭동주네 차산

진도 듬바 샤르웨나 츠우제 카도 나미나 소소 줄지 차게메 초구 세 최단 콘도 취심베 아메 코르보 치안투 줄르유 중중자우 사조니부 초구 차롱 중심베티 뇌세 퇴보이나 사조니부 응아시 섭서 식시 제디 코니기 초구 겸드윈제를 대디 저주 기도 중에 송급치기유 내부 자식 인백은에 중중자우 사조니부 랑키 초구 서준 존베 뒤지디나 강조 차롱 용화 제네 근디 냠도 호조수 근주 제발 포르투교 겔린치기유라 Tuyla namba gundu, toksun shirjien gwa ne, rangi chuku tang ka tenne me trewa te, chungchung jawa chushu changme, tuyomong ki tsepsun rin xingi chachu jik yindu. Chachu jiki kimzang diyang, tinta lue yi. Chu nangdu xiongma ta, chushu nyebyo sim lue du chur. Chungchung jawa kimki, kungshu sumga, 차게 맹아 콘수 예점낸 조로나 총중 야외 겐다마 총콩네 추구티디 디네 카체시 제리 망부 크이디로 김시 중네 초화 르신 예베 테나 초화 르탑 강이바 나스니 콘도 취시 차게메 나글로 비드윈 이난다 야나 충충 갸위 섭섭네 년티 제종제 강이 이룡 제주소 파메 따도워 대당아 차로 용신유

사수기 지운제 춘도타 남게 칸도니 육직돈 제신 추리 매매식식이 닌지기 되주 좋아라 니시 지웅의 양 힌자게르 주 간다리야 뒤세보로 치우르디 처리 김상키 디덴키 신감디루 닌달 보수 덤규 나소라시 유라 대달 로레리시 제도기 배마르시유 中国 米村南局促进他特新了别族的月饼天里哈当他们兄弟组织天安四周的局域同日四周推磨没应变增重天蜜月期很清晰阿区区域同日四周哈当那座机为此的清晰度超为强烈明天的查行 지링셀미 솜동아필하 예베 원장기 독수르티나 카도 나바르타위 서츠치주미지바 솜동하 게신신도 짐바타르창아 키유 토리세츠 게차기 남바테니 텐주르 징게 뒤체 망외 서워추 망부 예발레 테다르 춥지 태양 추미 상원수 되네 슈룬루드 영이 텐제 망보시 칠뢰 제부당 접직도 텐주르게 망보시장 추난도 슈기유 추미 슈룬루 급탕 통매 서임버 물기 쇼겐워 대주제 제대 제교 유배 왕기 닉소 망유 히바치웨 능수 등기유 대다르 제묘시 롱어 티타키 폐주 겐기 定내 워파르 림바시 정충기 개신 대다르 초바지 토산의 대체 소단나 소시 치중 미직배 개차 서주 대다기 가도 넘버 자외 나로외 치우진레 주주 다르키 이도 온외 넘바시 묘 대주체니 텐주르 개체 망뢰탕 수딩세민도외왕키 추이외도린탕 독주세배뉴발 케바르테마마세 더둥초난투제배 모체리기 칸도민자와리 초멸출리 칸도능아초외 능주식 테마시 사원의 대외 추미기 리수파르도 윤체매발 샹라탕제 순수기 뱀바르시유 세르츠남퍼베 죽추니 쉐토 용도시 양벤딩외수 라틴수기 눈투 육신치 대야 서입공공기 차기 매바투루의 왕기 대세 추난기 영리텐제 추운도세 중유라 니사테베 사차남베 샘도 추진식 추바지 신라미 갸하탕 린체미 동하기 사자남베 세른도기 추진디 시탕 덴벤고네 윤도기 조롱 파도 켜베나 남미 서외 침친기 추준 정보 윤주 치시 세르츠난도 순조 세베 년치장 왕미토 티낭뇨 대법진 몇개자 추진티다 샤모도 육조시 루버토 마르산조디 토젤미 주잠탕 신제라미 십주잠 신비 개차 양사라 큐식 차시 작둔법 신비 추균타니 법문의 말을 죽지 개차 장딥수 제체 개주로 법주식 법주기유 동리세 존재중 협자체시 남반나 속바시 예배 테니 정신 흔듭기 깨차기 빈수강 더부지 직체나 대니 정중함기 망매도 류배 지수식 인시라 대다른 너와 낭사매바 롱어 최동하 슈르긴 투 다와지

0: 为什么的龙女需要做准备连把你不请我们人呢需要了再随便买的不那样的话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米银子准备的明朝为难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芝麻如果得过我愿天刚长期为什么的地方扛何个重点的冲水岗过大安杰吧为什么的地方扛
1: 야민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민이 최퇴시 교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너군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3: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원 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원 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퇴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원 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신원 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4: 야자기사
5: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디스 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들아
6: 자나고 야부지 체위
7: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지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고윤은 주지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야부지링기
4: 在我下下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起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
2: 한리방총캉 홈세팡 럼솔 미주 300억 한리방총캉 링고샬람키 계급록체 카트 한리방총캉

0: 대당 레뉴비 초기당
1: 진이서쿠 네폭 러브유 진이서쿠니 미탐제당 파니부유 서동 로튠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나 로튠 맨주 진이 서구 루멘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오바 송종창

0: 아무라 빨아칠 고수샤 야피 수네 핑문도 와 통도는이 어
1: 나 죽인다
0: 시장 시장 세상 세상 진짜 저거 말이 야미는 거 아니야 버리게 가져 야미나 알아서 둔게
2: 세상 난 다음에 나 술에 남들이 가와서

0: sangana khala sa drosna dumi do ya dadi so
1: yonga ya ji ran de o su su nan sa yu ne mi sa na khala sa qin jie ngui chuan la ma shi bie ya
0: o kai zu ge ge ta ran xin yu yu sa ga ni bu sa ba zu bu ne jie qi luo sa na khala sa zhuo mo wo qi de sui bu de na de sui mo xin xi bu o ma li si ge
1: 가산총이나 유튜브 냐하바사 TV 저다다마데브자 나리에드 샤모시다게시바스기 더다디 귤은 구시해줘 야 다소 창구시에나 나 딘제 사야할 감매 티샤총이나를 근데지다 마이당 라오사야 딘제 망구시 쏘도고 텐주게 나주다과사가 시지 언니 디카즈세네 신부민도 딜레가레사가나 자우스 수제세네 신바
0: 天主给我创设置事业我让你个创设置王开始给金独东的金古东肯定是牛逼呢我已经回来了你老师就要回来了我回来女士呗你参谋别逼学校还接不着都要压制女士我那天呢我让你老师的图罗塔斯萨布的这款给民族开上花丫头给我
1: 没有人我去年节我做节困是有情天主给人不读书了节其实我们家家家吃着我们马爹皮皮吃今天天主给人家看了我给大家吃着你也看看朋友们的弄点个吃着天主是你的第一呢叔叔很多老去去是一生不有着

이내 수도 열자 같이 오시. 예민이자 정할 줄 없디. 나도 경시. 샤 수수 소화 약제기. 조연 차기라도 쓰미 부족디기. 소화 기부 제규. 니들 재능아 정관 나네. 어디에 용아? 아자. 나 샤는 가부유. 나 충두네 샤는 가부유. 你怕么？你出门难送。你那几点点拖？电视机不得四个月。一年上千年有么事？看意思能俺是卷大面子。俺家上罗马是真别。沈玉生的救援朝红参俺列些啥给穷用事？俺上了高不远呢。每次看马萨巴，心难压低于的身边。轻易的能歇歇，对那面孤独也有马些。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바제 륜중다 능슈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키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당 베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부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카라 총가도 비네

0: 집제 냠린 남세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본종 로기 파주 총다 로듄 코르게 딤제타 로기 파주 하세 롬딩 잠기 총강 짐바르 고이 체베 제고 진드 듄베 체듄닝 섭게앙 베주인라 제고링 총강도 펴지 뷰레기 차다 뷰규타 체듄닝기 제고토 로기 파주 진서바 차진 셰바 노부섬주라 총강도 펴네 제고르 슈규인 로기 파주 데주 함타 타이디 중 치별 함라 진공마슈고 야당 구주고르고레 제미그 더동 야지 제주바 남라 토지 림비 슈치 뮤창고 이게 구주고르고 인기 장은 요좀 남치 로기 파주 뷰레기 도베지 뷰규인 제고 뒤주 진드 듄베 체듄닝네 진드 듄베 체소지 바르인 산에 타스총기 링고르노블람 종계 블루강기 노브고 캡주 타스 룸딩 잠기 로게 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치 주주 직주 주주 직 샴기 전이 안다 시네 로게 파주 큐인 총강도 페바라 거수슈
3: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 기 뉴부양 챔부된 유베 阿公堂尼孔可对群羊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起对群羊参不去地外尼过堂龙过七七羊过土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羊干不行温土七路主队我给爬车尼过七块当不囊堂空气恐怖情绪体尼同面感心赢啦修明孙秀家音空没有恐怖堂不提下追空得不来浪车稳当热得吹
4: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娃许泰迪熊七边他们三不尼七边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杯七杯银边七边跟着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边他们天年阳性希望他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迪行给边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躺冲压给外哥刚把超用年给脚企图
2: 贴住他们着银边他们着给他别给别心这米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么用了他爹堂昂擦弄用为面对秀他们掐起了锅儿给他们不就过过瘾了锅儿给他看见给起他们掐起女呢掐起不就赢我给爬住日锅儿他们日锅儿他养就刚当了命的去过切不行他们地图了日锅儿给女不点预备 三月颠簸之内这单国土了百姓顶细气味恐怕云人不一样各类可个没体外他们为了切着汤贴对国土的也不点预备大街起的听爱人光年参与了国家的国家的他的参与了国家的国家的准备个群众罗家爬住你们参加起阿公和龙单位长修修
5: 罗杰帕主，你过去快递速度，三天能洗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预备，我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土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度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度，七六主队罗杰帕主，你过去快当不能堂。
6: 哎呀，张阿吉啥？咋的嘞？多多主贵。 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婆婆老亲戚的买嘞。韩立芳的白酒单吧，爹拿个酒是做呢，人均的面子嘞，且咱家里捐钱名都拿。
7: 咱拿不，也不去吃鱼。
6: 叔叔这孟牛的白酒，韩立芳白酒单的这个人，
7: 都是些干么酒长子，婆婆单，叔叔这孟牛呢，就是地里人子的婆婆单，俺的就些单呢，谁也不去领给。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些了。
6: 你让了白酒单呀的。
7: 韩立芳给
4: 吞下三个的人的，吃了呀，你们我了呀，毛毛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
7: 韩立芳的，我那也要多。
4: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冷肃。 Mutual Sambia Walk, Hanley Fang Tsongkang, Lingor Salam Ki, Gekab Lok Chek Hatri, Hanley Fang Tsongkang.

0: 다육쇼 역마시 규르 고마 접사 접스 싱금도
1: 제샤 마이 로주브라 마 접사 내일 키브 쇼토미도
0: 디디 로스 주르 봐
1: 제자 디디 키브라
0: 탄탄낭 담도 봐 참야 주리

0: 빨라. 리치.
1: 범질의 약지. 워리. 샤샤. 니자 돈즈다. 좋아 약류유.
0: 낭담해. 하지. 암라. 러피베.
2: 어, 러용이다.
0: 투정다 합시도가 간나서.
2: 다리 이는 예 된다. 참. 지하 거진아.
0: 내츠 가젤.
2: 링초원 난기 화야토 로레샤사.
0: 아자 로레드겔. 아자 로레지 키라 가부티제는디 폐지 라다시키메죠.
2: 샤저지 소스랑고 마튼바 락다랑용바. 뭐라어 편다게 치리사.
1: 심제 치리소에.
2: 어. 코디러 뭐라 신전 가르사 뛰아 처음 시켜버리시기 간다 굽디시아 보는 가질 수 없다도 레나 치 주시르다
1: 가질
2: 레나 치 주시 샤샤 아마 통기도 와 니에 돈지다 머직 스금이도 왜 그래도 단다 보는 가질 수 없다 다 링초원게 매즈데 번호 초용 마지 급튜튜 뜬지 로브체 김부지하고 치르다 매즈 차버지 미게메 칼마니엔 경원 두스르그 요시 와야 땅 안에 더한 추가 주기

0: 다케라 되로 가송에 아
1: 링초원기 가게 보여 말이 로 타그라비 나마 모랑게 팔루동 제베마도 소라야 로와 가게 장여 말이 모랑게 가게 보여 말이 나 보여 말이라 샤샤에 보여 말이 샤샤 카테 주니디 랑넘 주다 군지 테수리
0: 랑포 요마시 이네 랑심 법다 케카르 요제
1: 예스베 예심 타라르유

0: 다른 한국어디 나란주 싸움을 도와대 얘 티에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 직신다
1: 도대 난 저의 한국어디 진짜
2: 링고 딱지에게 한국어디 권제 칠을 침부인 땜부제 능멜레 심제 지혜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들이 있는 예 링고 딱지에게 한국어디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딱지에게 한국어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인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하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 와
3: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 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데르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0: 같이
1: 너도 왜
0: 너희
1: 오네
2: 아지 장하지유
1: 장타는 예민시
2: 네 장남치야 캐내비기 이네 탄도 맞다
1: 카리나
2: 폴란드의 장무처에 차수는 아니 나 장남아 용기
1: 진짜 지리 요시베 나저제베네드상마 님도 얘기 님도 세답체나 여우여마쇼야
2: 장우시에노 장게게마고 키로체주 계승아랑 이 찬스 김예이노 폴른 장무처에마도 용마시
1: 카리나
2: 로데 체두이 시에마도 마르스마기고 용미도 로디게 나노 돈스 소야 이네자 시토소야 이네자 딘송아레 타제자 그베케네메 텐주 샹게와 고차고도스 참여체네 케미도 샹게와 퇴즈도스 제조 용두게
1: 용아 좋아 퇴즈 가지고 오유네 얘나 구대줘
0: 클리나 어제는 유시
2: 아지 뭐요다 소질 쉬어다 또스 내가 내 키주기
3: 영아
0: 영아
2: 어어
0: 가자 우리
2: 응 당하시 앉지 봐 또스 내 키주기
0: 어응
2: 야주 아
1: 좋아 상계 텐주 사랑이 과장님 또 요시 야니님明年都有事啊?
2: 창문년도유, 지수만

0: 우체없이 개엄하시.
1: 지.
2: 지. 미디엔 지기여시. 아자, 녀삼단자. 墩子大小小挺大的. 不过你对不对为许过都是有些意. 我去到清美.
0: 东华, 母亲前面.
2: 也没听见没的许多情面死了比当给你给我家长许多钱都没多一年家长学天下去不过你了彭伦这么久呢用我读给啊满用的恩你给哦东华长孙这么大你也不过彭伦这就马是
0: 我预备许过，难道有马戏？
2: 是， 你也叫预备许过，参谋难道有马戏？
0: 王爷， 待会让你擦多少色， 我你来擦注意。
1: 好，有啊。
2: 아자 나랑 주무시베 나탄도 나랑 주무동화지베
0: 지 그 남이야 씨
2: 아자

0: 그제 지내 마시베
1: 지내 마셔
0: 장크가 지내면 베
1: 지내
0: 호 야 도시엔 지워시 세수라 饺子这对 아라도나 심수이제시 그래도 좀 미마봐 너니 도스둥게야
1: 도스둥
0: 용아 도스둥게이다
1: 알고다 장게 탄다 마크 드슬러봐
0: 예잖아 좀 미마봐 슬러빈이다

0: 저거 야주와 저거 라헤나 소소 지도다 마홍베 두람라 동네 그 지치우에 신주주 저거 라게 로도 치비코니 소소 지도 당이 저지 라러 가와시세 미유 니신그이 다 휴제 맞듯 니 심띵이 라 저스티르 슈주 마라소 소소 왕웨 디기 딘디 톡부지
1: 저거 카르더기
2: 干多卡不西里董元朝一个西卡斯多王开翠才和主音斯提下你们大大农民都不能破局了下
3: 知道饺子上破局永远都给我们一点手你也简单准确

0: 알레 고다. 더 냄새 우리. 고정해. 더 냄새지 아.
1: 괴신티웨 콘트롤링게다. 저블링게. 셰슬러. 디린다시베 이무지다. 디기데베 이무. 서버상웨 이무지리. 샤므니 왕텐두다 링초원기 닌지제고 고토베 캬파치 샤므 기링기 마버 닌지조 왕텐두 딘제라 페로

0: 他爹听的，克隆那里已经得被创造造人的，找不着，那就各自擦擦去洗洁，那被妈妈看见了，怎么能可知道？
1: 가시기다.
2: 네.
3: 아디야부터.
4: 교자 교자.
2: 왕태주, 미마후지 게 뉴비게.
5: 아자야. 마치지라. 난남디 가와서 자.
3: 가게문 요시야.

0: 왜 제념 때문 말이 알아둔 것이오.
1: 락도 가봐 따다 민두 빠르든 저 사무 구두 민두가.
0: 네 라리야 도부 디슬로 뉴아. 那位楼兰里，那位他会追龙托的，那表哥会拍住他我的尾巴头。第二个正追龙的地托，追不完全没劲，正追成三千万，变着他先给不起月，杨才给过不起了。年长几位楼兰以后，龙阿表出去赚他的穷钱，投入皮包了，用是东西。
1: 可这钱呢，大大有的没多啊。
0: 三亚钱呢，出钱就动不着，今天一呢，失去小不了吧。근데도 할 일 구입 시민 구해. 왜? 왜?
1: 아.
0: 사무 같은 거요.
1: 예, 어, 나 총기 캔디가 잡히네. 다다 매줘 생비.
2: 미샤이네.
0: 미리 로동자가 제일 낙도 가봐다 다다 매네 귀고시. 라도 제 대모도 가시브야. 글린다. 나라니 대가 서가 용지. 아. 나라니 총진 육진 사부디네 되니. 서저 크고 스부시 대가 용지 봐. 대례 사는 매 봐. 나와 기부제 대 규지.
1: 왜? 나와 기부 매 같이 해서 아. 아랑암디 차부터 어디 차도 봐. 차가 루야 아이.
0: 자, 이너 용어 별롱 줄라. 세부 차지 대기. 이다. 직쇼. 친구별 자기의 야를 주듯 나은쌤배 고도에 돌아다니지
1: 나 아닙니다
0: 가봐지지 마 되다
1: 야 빨리 시켜도
0: 아지
1: 야 빨리 시켜도 야 여자
0: 라도스 대년비
1: 도스 대기
0: 지는 건 예의다
1: 나부터 이제 예제 같이 가 이제 요양 공부지
0: 드리깔레 지라가죠 선이도 너무 당으로 봐
1: 喂，
0: 嗯，
1: 大家对的。

0: 아자, 아무거 봐도.
1: 폐지 내대 매죠.
0: 돈도 남 숨에. 인기 맛이. 아무 집이 내야 갑편이요 맛이. 계제 여기 말해 봐.
1: 같이 오래. 아메 항상 고 수요 사송. 진화 랑게 아메 팀도다. 톱단 라기. 냠레 민주티. 내딥체 둡서 깊다. 당고니 유교랑고 깨다피. 티리 암치제 총기를 나스다가죠. 뜨다 랑게레 꾸지체. 님도 좋다.
2: 말해 아자 니 갈스 그래
1: 당구 예 육결랑고 깨다비 디리 아마 총기를 나스다가 친예이
2: 나 디리 레그시라유 지게 왕라스니스다 좀디오세비 쓰시 주야고 주도 차위다
1: 레케지레 아미케지레 휴자싱이 랑게 그뒤이네 아주 장창기 까이 쓰기유바 각제 틀로 출루인예인비
2: 디제크바
1: 용아 용아 님 징인시간 내지리 니네 조우유
2: 어
1: 직전 암샥주치와 키리 나란스 리메제 따도시 오르다 진화 랑게 키라니 기자라 두서겹다 나란스 맹가르 퍼스데고 치리
0: 어
1: 도스네 쇼세사가 쇼아
0: 요아자 교수 주다
3: 뭐지 다 요니 이베 난도 주세 대세 요니 이르 삼시 뭐지 난도 꼬르게 부르다 싱규베 쟤는 니 도스네 수가 용과
0: 자 아메자라마도 신다 성모 둡서 겨차
1: 용아 따 잡치리 아미게 도시다 칼라세세디 뭐지 딱딱 렌도 갑시

0: nga chung tu ne thang yi ka zui se ne kya rung mi du
1: dile bur shio dhe dhe vi na sem pul kuri
0: kien nang ma shi nga lang dhe gab yu lak si chui le yun chul tuk yi
1: nga ni doos ne lak bu jeb jie rang sang gui na yu mu yung a sem ki
0: dhe ching ma shi
2: ちゃんこしだ。あんまり言いにくわてそうあ。ねえ、ちゃんこしえじょ。ねえ、ついてね、もうねえ、しえましょう。
3: 그저
4: 냠 토지고에
5: 토마지고
4: 냠 토지고에
6: 토마지고
1: 달리스
4: 왜 라우유
1: 어
4: 냠 토지고에
1: 토지
4: 근데 토마죠
1: 드라쇼게 주 담고 대시 처음 듣지스
4: 문내르베
1: 문내이 머리 주리 쉬라 코조네가 주대 담베 우교 레시브샤 줘봐 코가수 양류총 저 주리 쉬라리
0: 할래
2: 朱莉雪了啊嘞看不上看不上看不上雷姐们小将是吧那我安逸看上啊卡巴脚姐然后用个这次可是秀英的这次雷姐们小将说你老有两个的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桌 么了钱多啊？
3: 我那天这四个多月啊。
2: 我那天去四个。
3: 那现在我做。
2: 才我做嘛这，他在退休了早就就这啥，俺们要个老用这。来几个小香烟，晓得？嘿嘿，给俺做窗子用两个的。哦，晓得晓得，哦，点个晓得，点点啊。嘿嘿，文斌，你空着呢，打扮来几个小香烟。
1: 干么事啊？干么事？
2: 我那文斌，人家美丽的心头上下了，你我可拉扯这些去的。
1: 来是。
2: 天气我这个都做不得。
1: 喂，你叫啷个清楚？

0: 오모랑아 저총 저 최딘 칸게 리샹샤리.
1: 감사.
2: 감사.
1: 감사.
2: 디.
0: 다치라니이나.
1: 감사.
2: 감사.
0: 남자라 치가치기. 오나 中大风拿出年意思，让个弱不起啊！
3: 小小弱不要起了，来，小小弱不要起了，多少岁了？多少岁了？主持人，多少岁了？阿姐，阿姐，阿姐，那龙马是打，俺龙来没，俺哦，空军没这么个，还是别亏的，啊，俺上没全通不米多，阿姐，苍龙俺俩小没说。
4: 对个，阿姆，难当民族。阿姆拉大大妈的，让个可丢头牛鱼。跟这些呢，苍木阿的农村鱼，那年村拉啥子？跟这些乌日，都给都给起个哩。阿姆拉，看咋许多？哪只鱼呢？哪只鱼鱼哩？白天还有哩。
3: 아무 튀규 간도 갑시에 미다 저비현 경마시 이내 오소시 갭두 소시가 라킹문도
4: 니야 라킵치요
3: 아자 단도롱치야 튀마시 아무 소고야 오메자 나란주 탑시 단지 맹갈치 오시
4: 용아 랑가 탑시 삼도 삼도
3: 니야 단도 삼도 등금 민두에
4: 랑 삼도 아 니야 구
3: 顶着一年年岁的，干的才有肉，
4: 今天看着啊，全你不还给，俺们俩牛不新鲜，让婆婆出主意的，还没我呀，还闲着，你这米还和我炒米多个，全你不还，用嘛是？俺黄河山拿了亲戚，第一你可这钱有没？给这三十个主意。
0: 也许我还想用过鱼，也许我还想用过鱼姐啊。那俺们俩姑姐对，看罗皮子呢，年纪大些，全马东啊。俺们俩铁子呢，让连他把性命的。嘿，今天王老花都。
5: 你要什么去？
0: 来，过来看。
6: 我是今天忘了，今天忘了，今天忘了。你干么的？到啊，你马屁股学不能行，天然屁股学不，天然心内皮重啊。哦，今天忘了，天然一呢，毛主席批就要嘛是吧？过了七十节不得，重新学马屁不切。你五月两个的忙说制作钱出去，今天忘了了，公司前面数据今儿谁打电话？天然给俺送子那叫重新学马屁不切。
5: 今次创作。
6: 七六桌三，啷个我查个解密度？龙伯顶这了嘛，叫解释呢？俺配备，现在所有人都认。
5: 你给俺了配件，这个信息又不存不着。俺是那些年度，俺从村头摸着的，咱这上不钱不是给不得啥？各队队俺从村头可有的，压着压着住着打。今天忘了偷了点不那些，天然给这些牛背这个配件了，捐款的七个马的。看过配件谁的？
4: 黄河山看不得，黄山不得。哼，啥些当别些熊啊？没得大些些呢。三星别墅忘记，能修当别墅了，康北能修当多少了？黄河山，
7: 儿子，几个不长了？
4: 让爸爸怀孕，
7: 不要去啊！不要去！同桌朋友们请不赢了，上个月我就不让过那东西吃多。呀，啊这我那不要去啊！看不着不许多啊！
4: 哼，成就的是得意，看来我是结婚的，
7: 看这多。
4: 喂，
7: 嗯，路不都老远，还得呢？
4: 看这是哪屋嘞？ 심주 투마르 바아.
2: 간좀 좀 마셔라. 마스 참탁 주인다. 야, 진슈 되다.
4: 쟤는 아직도 아부 와유.
2: 저장 랍스 좀 오지. 쇼진 레가 주 요지. 선주로 군이 비게 되 요지.
4: 왜? 랑치야 주. 랑 바바다. 녀 아무 영니 그 제체브리 아.
2: 근데 제브레스나?
4: 고통 봐 봤다. 돈도디 데시가 챘네. 레하바 시험에다.
2: 아. 진쇼. 겐고 된다. 코란츠 탁주 시시. 다오는 건 저밥에 견주 아무 루지 제브레.
4: 로바디 제 매바.
2: 다가서 봐. 상심대자 카르도.
4: 나제 아무라 고소는 심제는기. 아무라 뉴 랑게 시에 요서 봐.
2: 밥에 가시에주.
4: 랑게 가스니 시에주고. 쟤는 가방이 이제 안 멀려야 가리나.
2: 내 주신 못 이제 상게 하고 열 삼초.
4: 얘 다라 뉴결랑 거 예단지. 아무라 총기나라. 면제 제가 저거 삼초. 랑밥에 가지. 큰데 등급이도. 군이 저와 가려지. 랑밥에 영이 가지 와서 뭐 하지? 얘랑 쇼. 랑밥에 안도 아무라 체대기. 딱바지 신경 주나 용기. 딘데 미톤이 야고 요 마셔. 더더 안전할 암라 세가 요나. 나고 내 짐칭메다.
2: 아, 지. 던다디. 네 럽스 겹죠. 용도에.
4: 네 다스규.
2: 어. 잔도스 내님메베. 내 잔차루.
4: 랑카르시. 로 요메디 나셰 무슝아.
2: 아, 지. 나 문에 셰심민도.
4: 랑원에 뇨없이.
2: 만뇨샤에. 아니요, 배수로지도 왜?
4: 잡아도 규칙이.
2: 아지, 진쇼.

0: 아재가 다른 쪽에 유교랑 거기에 다수 먼저 아무랑 가서 가서 재빈데 그는 이 무슈 유교랑 거기에 단 가르쳐 오래 딘제 마트다 랑 로리자 아무 갑시다 쳐 니에 처음에 샤 뇨가 친제 랑게 가시 지야기 뇨즈다 샤 저거 삼추 진화
1: 오
0: 아메 니에베 체디 출린시다
1: 요

0: 다소시
1: 디사오르베 디지다 살호르베
0: 드레시블라 와야 쉐다 랑 위부 근데스 차브레
2: 나 기도네 다그리샤
0: 아
2: 서신대 배우디 나 알아도 마장게 배 등민도
0: 아 전에랑게 텁시 친다 다음에 배
2: 나 텁시 가버려 계속생아 텁시 당아 다음 말 배
0: 스슈네 랑 텁시 당으로 치시 이네 랑게 레어 채우다
2: 네 레어 채면도 내가 맞지 봐 그대로 돼서
0: 고대로 뒤 공을 스슈네 랑 차디 뉴스 탐바 소르 주시아 다가출하기
2: 자대 가출라면 수신그래 자대 쇼부 여자 필수
0: 니에덴 아라님도 랑 조나 치미로 쓰기 맞아 의결에게 티 이제 수수 가르친 거 유매 티알로 삼로 당금 듣고 야 미스
2: 다 드셔 드셔 도부 보고 가게 마치 없이 럽세를 지가지
0: 어
2: 다 섬에
0: 맞지
2: 한째
0: 야 소소 계층 말 계층 말이 니 접세 럽산 팀입니다
2: 조달라 조달라 니라 신의 배중아 휴자신 게 조라 아시스 하나를 또 심리 심제 쓰기 도도 미스치샤 지 조라 아제 가로 고르시 님자 휴자신 게 집에 미디 도스도네 야시 림도 조라 섭섭이라
3: 아, 그제도라.
1: 시부도.
3: 으세. 장사로연배.
4: 나라 제가 요매. 미드 제가 요.
1: 라스이 봐.
4: 나 종소디 미이 단장장스유. 랑아 저 종소 세싱에 기제다 왕승에 들어봐.
1: 예.
4: 제다와. 나대 요제. 세싱 규슈체 고로. 랑아 제가 요.
1: 라슈다. 아지 진화 랑 같이 가요 봐.
5: 그 녀아매 나 랭게 가다 줘. 녀아자 나 님 가셔 때가 주인사.
1: 가리.
5: 아자 나 님 가셔 때가 주인사.

0: 장자 라 챔버스다.
1: 장기디게 수시 영이 가시냐이노.
0: 장기 챔버스의 민도 다 그제 채하고리.
1: 심지 아주 정벌라 송슈제 그제 채하고리에 다 초지.
2: 제제 시부이나 장제 레베나기 쿠망보지라 균 첩진 채샤. 디제스 샤이노 두 남양 챔버스고 마지.
0: 가시.
3: 어찌 그제 채우시.
1: 장겨.
0: 다 제발 캔디 수유 마르베. 장겨. 나 그제 채우지.
3: 빨라.
2: 직전아. 아주 레베 룩룩 요새대 딘지. 장겨 나라 주니. 주의텁지 니도 가버리. 레데 장겨 레베 나라. 아주 규모 자원에 매사. 니가 전부 시작 요리. 谢谢那边拿的捏碎了他吧。哎，你讲一讲，对那么样全部收嘛这。
0: 啊，
3: 不急。
1: 哦，重不了，我做他那的。
0: 天总。
2: 今天要有查查不打，将爷那边拿了，俺最贵我早晚的要嘛这。
1: 将爷我最重不给钱不急。
0: 可这钱奶奶存得起大户人。
3: 俺俩女人的研究都可蛮有骨人，
4: 你可忙不急，俺最天生土不是不？
1: 看这俺最人家绿洲土不拆迁，将给全部收不起我的。
2: 不错。
0: 俺也没到用过银，
2: 用过嘛的，将家当多大多几年过了的，马赛金柱为他的去住着吧。
5: 你把俺俩送给不拆土吧？
1: 金柱，让老爹不起，俺最点点让把俺俩给土不起的，马赛。爹让爸来了，请你给送点钱土钱哩。
0: 他打个几个人？钱呢？客人做给几个人？
2: 丁安最先到土面边去了，东西全部听他我算账。你最肯定吃辣皮呢？年叔叔的你给点钱，年龄都不高的，张家全部算不起来给的，客人做最这一大。
1: 不准闹嘛的，我最叫个老来用。
6: 菜当人白，绿酒囊囊，别当了，骗不起。
7: 这个我们啥？我是云南第一，苏州军装去军医嘛，我还总觉得你自己大。
8: 苏州长大那样的呢，他讲的坚持不起来，他把多人一个苏州那头的呢。上大门呀，对呢，对外间呢，坚持不起他的。
9: 今年绿的身体的车都绿江能我拍票。
6: 绿塘村边三九年，别谈起电力营。
10: 俺们这绿军的呢，俺们在打工，在弄这个，俺们天天吃不进，电压低，觉得别吃不起这个下。
6: 地拉苦养的生康林，别谈起种子油。
10: 大龙啊，大，我这是电影，那是生康苦养过，把养过家的，也全部洗涤了一下。
11: 你在电波群的生，百分之几不动？
12: 生不几不久呢？叫我搞的这个呢，林主用的，三月那着，冬月那着，冬月那着，菜人不觉得，卡切切就得吃。
6: 电话嘛对，给我素养呢，汤不穷了。铁链套把紧。

0: 이랑 닝 고트면 막던 자주 비니 이랑기 막던 권돈 되네 타 카존 타 초가기 다실서지 젠디 타 미미능으로 변동 체유 젠동 저소 미스도 루시바 타 어리망기 가구 집에 미윤이 이랑기 호론치 초가니 규비 총주 주신의 동대 동수 치르 동치 인루 시비시 신양 어리망기 토동 어리멈시 제지 조개니 이라 정규토 이랑 타 지유기 링긴 주급 기남 투쇼타 타바라 어레메비 주든 기남 투쇼르침바타 미시기라라 메균포 유루 시유시 이란년 조르 쳔베 제진 니슈니 산주비오시나 이란 노장 규이기 총기라 다블리 시탕 노규이기 호미니 주거 디신 포규 총기라 실리키 소니 바르게기 자자바타 이란 이슬람 서지 숭마기 팅이 어레마기 코이터 유베 무한도 동지기 레이다 말라시 도르마세 젠디 판니 조진 야급바 기지 남당 토유베 어리마기 겐데 능루타 고리 능루시 도르유루시비시 신양 이랑닌 드뉴베 증조기 제제 조르군이 세라비니 어리팅이 이랑 토노 규이기 따르호원 토네베 닌드 로캉 어른 제유토 파르괴 제루 세바타 어리 젠주 자주니 도족 체신 계지 제름리 계유루 세비시 이랑기 체른 쉔바 자리바바디 팅이 이랑기 법든기 자주 비니 계급기 기원타 된장 송주 인루 세유시 예슬린 기소망기 제제 조르군이 팅이 이랑기 예슬린 타 산디기 조진 야급바 서구이라 젠디 핀바타 예슬린망기 카순 강고 젠디 팅망 핀루 세유시 예슬린망기 직접 추부 자밀기 팅이 이랑기 투법라 도구르 지혜진 파르구 라수 저규 저리 제신 인루 세유시 어리탕 이랑기 동토기 계지 마주농기 투소 제제 조군이 레고르사베 뇨종 치에지 인공 온세 두부 파로탕 진도 고바라 제주 체규 런전 보루티 마주농기 투소 인공영 소음제 아고르 구주리 계유제
1: 우르스의 개성부 제제 조군이 우르스의 마기 티니 요렌게 추게 직제 망바타 소진 추진이 눔라 레뉴타 첩소 직제제의 동대 담바마세 요렌게 미미 넘주 추게 하잠 도롱 당유 지제유브지 요렌키 닌티란토 요렌키 우르스 산삼난키 믹서 동디 당웨 난 눔주 망부 추유마세 초난 초콘수 우르스 눔진 추진 숨더유 지제브지
2: 스모닝게 팅디 중앙 선교 냠자 년주 수습비기
1: 태외 망웨 선교 켄디나 중앙 년치 레군기 선교 구취 차외토네 시나 유브쇼 땡게 상공제용
2: 상공제용

0: 아고, 네 샤오라라. 사바스레 지르 야후시르 구슬비. 탄도 후지르게 카수리스네 대샤시기. 샤오라게 지르시비 낭담 두스기.
1: 아. 진짜는 큰 흉마리. 총세 조린 담아야디. 총소 키면 줘야 제대로 봐. 왕지 큰 주무주 해 주시는 과연 그래.
0: 제리네 사바스레 지바티비. 미디 텅텅 씨. 셴마 누베 소식이.
1: 달로야 지금도 맞아 총세제 샤오라라. 최제 차고 라용 왔어. 친구 양세는 뭐도 염도.
0: 리 오랑 셰프 다리.

0: 아시리 죽인다.
1: 봐봐.
0: 씨. 장가 잡아 봐.
1: 봐봐. 얘랑 담사시가 여비. 이득하고 그 트레스.
0: 창무쳐스 거야.
1: 창무쳐스. 봐봐. 장대.
2: 대.
0: 씨. 보. 문에 쳐도 와. 겨울에 추위 삼삼 맞죠.
1: 봐봐.
0: 아.
1: 나 저 감고 담아셔 있다. 나 남자랑 녀석. 놓지 나러. 얘 양초가 시시하지. 총 침부시 개비. 깔려도 좋은데 보내서 한번 제 도주가.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니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뭐 대단 소에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竹康塘, 迎通参赛酿制기, 明了机制级别, 西心起过比喻营, 明了大街车子,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坑穷警委员卓米斯,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竹康기, 安置苏德金面具起的, 萨尔多队员警, 铁链邦电卷阿堂, 明土藏西, 木久泽玉, 普尼东瓦, 王子酿素介于, 계시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미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3: 新的女岗盆中野辣女岗进女兵发展国统局女业动力中国新的女岗盆中野辣女岗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堂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皮糖
4: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给鱼别也没拿出去洗洗这些给凝聚列主别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给过年明确能供给沙外给土不拉明确给鱼人囊卡给阿米过的糖能供拉普通米别汤的小军刚阿米吧也没上头军通也没你这汤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鱼鱼人用了小小鱼别小小鱼别切了给连鱼卡巴昂茶烈我给估计出松姑姑
5: 古楚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度部三百卡纸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字路么子的开卡纸青笔汤那年面子从康老个从给儿童去管不拉么老个路穷汤不要卡纸青笔汤那年面子从康
6: 哎呀这阿基萨这得来多少多主个这阿第四是给我开药嘛嘞让不我老亲亲的嘛嘞
5: 喊你放的白纸是当的爹拿个橘子做呢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卷起面都拉。
5: 站哪股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方排局单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婆婆单，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就些单呢，这也不是人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局单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单，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单。
4: 南部的呀，南部帮部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的，阿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站，韩立方从康，公司康龙苏，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0: 조심히 해봐.
1: 他没事的，没事的，阿拉，我们要把他接回来。他没事的，阿拉，阿拉，那这个已经过了，阿拉，
0: 兄弟，啊，啊，碎吧，就是碎吧。 다들 가린 소리 남지 야외기 몰라 어제벨라 차두기 미쳐라 좋아서 미쳐라
2: 게르고요 니 와심 소아
3: 지단 와심에 나라니게 기지세지 시에메바
2: 미코 소비진 지 소이
3: 저
2: 贵州人了，他不记得，他不记得还是亚有的。
3: 可银行里面算啥？你那是也不是吧？顶顶那叫嘛是？对，
2: 我做不上去。他都看啊，年货还是大，年货速度差嘛还算小。体力体都饿死了。今年货，心里人不算小。中。
3: 有。
2: 哎，天查大学校，我那天查大学校。哎，
4: 小乐。
2: 弄的这哪样合适嗦？胡经理，明年下。岁年多，
4: 年下么久，没得人多少个不下子个？哎，钱啥个事呢？
2: 你到把年上学习去。
4: 啊，这小乐，年到是年个，年到把年上学好处理。俺说二月两个月，兄弟先打个了不？
2: 听这新买的哦，云宽了多不些个？
4: 云宽哎，不对，听这银新买的，小乐。 明年都打扮的什么开不嘞？云花大胡家的困着一把恰恰呢，云花装最固执的。

0: 내 돈을 쓰고 해. 아고. 띠야 다다 맞대 배선 줬어 와. 센샤 소제 또 다음 좀 어디 창야 당야 가리나.
1: 창야 당샤세. 수수도.
0: 디가라 럽지 창야 당비 세타 주 제도 와.
1: 야, 디 창야 당 맞다. 아. 도스터디 럽지 창야 당비 소처리. 이네 정도 막아 야주주 토르당 효리. 디 로당 템부리. 콘저탄도 라세 사르주체 천재 사업된 구유사 마제토르 쿠르주체 두어 말이 초니가 변도 유사 따다마데 가려래
0: 니에덴 따다데미도
1: 다체나 따다마데 가르도
0: 장샤미도
1: 장게 후제르러 경라샤 수입에
0: 디세브러 봐
1: 용아 제 장게 후제르러 럽지 도당르부 차양다지 정주마가 자주주 토르당 흡시다 너도 용자지 용가게 동다 나도 추도제니 초신 남사제 저그리 센자 소리 좀 다디 장게서 유고해버리 반드 장사하면 도서 같이 라영이 가르시해주유
0: 후지그리게 디
1: 후지그리에 카당세 후지그리게 아리 샬러 란로에 당 유미담에 구리리 마도 후지그리기 던두 균이 말다
0: 지수 려라
1: 아교
0: 야 어찌 가르시해버리 샬러 你还等哪里肯定清楚哟卡些松没网友写中哎咱装作主人是吧咱了四月的年有嘞
2: 对的上学的
0: 啊
2: 让俺大大几个进入前挣不对。
0: 三国兄。
2: 让个沙巴所着地的中嘴三家所着几个日本啊。
0: 找不着谁。
2: 让我三边的这个这些。啊。呀对对的。第三家所着这些中嘴有两个那下下不得让我的个朋友。光嘴的几个钱我三的中嘴马上家就就多了的。哪天可是随便的俺让你给钱休息你也让俺来饶不笑。
0: 第一。第六小
2: 哼哼上午我在民都民所堂的协商多子拉不得啊拉不上天多少就不用去
0: 那也让你给我惹的生病
2: 他也给我惹的生病
0: 用光给让你金牌给我用的生病
2: 那生病就牛腿啊
3: 莫拉你瞧着修
4: 哎呦呦呀真傻着去啊第二年了江都有别是给这车队让给俺两个年名度谈到杨建跟说在那两个市场名度给
3: 两个名度莫啦你常常吹我对接不我朋友同乐干了那最没多给不赢的没搞不起没买钱快套不着的是了比接着常常给俺落单去
4: 啊哈嘞用啊钱都没给乐过啊
3: 莫啦给俺吃不起能给
4: 俺只拿个份给腾到嘞开车可不还要人呀没给乐过啊
3: Let's
4: 对啊我拿破金给的拉不起我的下拉不起干的下的呢可不得我拉不足有的那么足是你可不着是他故事呀大嘴起来
3: 拉不起我的下拉不起干的下
4: 他和谁
3: 等这些可不得我足有的足是吧
4: 我都是这
3: 边没了
4: 跑不得了讲个起让给咱们三心个大母亲的
3: Liz
5: 阿香阿香六年呗
6: 嗯天心
5: 多少点了吧
6: 大弟妹放阿姆拉那么多喷心情绪算不算对没多
5: 你阿香阿香放给阿姆那么多喷心情绪阿姆给他休息老子军事信念全部死给
6: 是放给阿姆三星是
5: 他的疼痛没人给他的所听的单子你这次底下有弟兄都做把自己的事
6: 是呗
5: 母亲阿姐他拉什么在求马里放好阿心呢能带有马里
6: 没事的是我是天心

0: 아직
1: 장가 차용 봐.
0: 저기다 아마 이제 아직
1: 반대 미도.
0: 단이 신었어. 여보시오, 나의 단이 미도. 네 대대 러시오.
1: 암락 중간이 뭐? 네 닝하 제시 제비. 타면 뒤에. 말을 심히 자시야.
0: 香啊 你来谢我, 凤儿给, 莫拉中嘎当地叫我三不知, 莫拉中嘎了, 卡拉当, 正是这么些夜当心里给咱们速度啊, 是吧?
1: 姐子, 你那么然给俺去过?
0: 你先说, 咱们就一般你心个月,
1: 那我那三十四节, 给这么你对给,

0: 중국의 변종기 히말라야 고르베 계진념의 링디 급가바티 변종디니 점린의 원조로 지배 걸공도 주로 만세 변종 뿌다 공백이 조좀 계절의 동안에 고급수야 주로 배고로 중국의 변종기 히말라야 고르베 계진념의 링디 급가바로 주겐 살고여바 원은 어투 별은 용도로 제발규 서민의 대비 파져서 무충고로 지문이도 니서주류 중국의 변종기 히말라야 계획의 계진슈 남강고로 탈세 전도로 급두바
1: 现在也被采集的主人把人家给引起他的这支列队用卡擦脆皮主品的活动通过重点的出面总给习近平四周文员准备这些给个给急救给与老总他四周的遵循前提满足宝宝用久了这段前面过了
2: 什么人给公开不散公开不散第二年配给送给陈良民天天的天地平均生育年代四百个数学第二年配的主编采集的

0: 소래 지난 장마라 사공 타 리니 베리 제베 철업식 출신이 중국의 자두 디베이 사르괴바 방호민키 나니 용투 퓨리지기 김도 조두 사야타 토야야 쉐참망 안조로 제체 켄조니 터리기 권전시 안조 퓨리기 권전라 내린 슈급 정이기 사주타 통조야 쉐티 권전라 표구 유예제 송총우베 까메티 나라 파자 섬샤 총시 솜시 昨天 0点呢, 初中开会期全国的 0点파라타, 7列개别中年呢, 세윤은수 德西切别파라, 各地喜马拉雅国路为 0点出任差谈巴塔, 那么配送措行, 你这趟偏重了各公开间隙中不怎么塞, 巧卡瓦拉尼姆列丁色切别, 一届切入单元, 中国政策新旧初中期, 7段主任, 政策列立团座一操作, 王志中期, 최고가 예난키 지림 주제 도립유라 닝지 유고로 타 튜네 피게 동조로 내리 기능바 침부 대한 유예제 솜시 프랑스 루쇼 초바 이시야 타 시디게 주의 리군 타 세종제 외진동 저송 연키 냠레 고이 슈진 제바뇽조로 스무총 펜부체외 최고만부 된솔라 중국 냠도 피게 동외 도시응원바를 제도제 솜시 변종 지조진로 루블린 땅주의 수지 연자 론덴키 미심지리 타 도부슈 체르게 닝도브제 비제 총송라 상매 장수수 레륜카 예부 좀네 변종 주준 티베 야부 차주로 튕게 자르송 셰송시 긴감 고르율라 송교파 준주 피게 리네 유고르 냠세 리준 페레소 주시르 밍네 계급카기 권전 키 존네 제바라 시바직튠 마부총유 상매 라단제 내닝지 부구 튕게 띵습 체디 쿠고 냠레 추 히말라야 고르베 조좀 체로 동주 인시 송시 샤메 롭친 쿠르요타 긴감 롭링키 연단 쉬엔바 황리팡키 강종 사도네 샤르캬조 파라 냠제 냠투야부 체주 인시에 솜시 인지 공모차 지조 체리카기 院士 뉴진 롭진키 체강 시지 기겐 치모와 로버티 오키이 링디기 다와티 리카기 긴감 조시타 피게기 고급라 미유베 총만 냠레 체체 시네 초용 피게 돈톱체 솜시 리 모겐다 통외간 총세 멍외 도유부 진돔 쉬엔바 詹姆斯 오페이 표기 피게기 멍시 유도죠 미탄 정중 감시류 냠내 체벌의 중화시시 표면 튜레네 리네 유고레리 파라 자마 페남 테르테네 되버시시 시브지엔기 토담라 슈게브디 리네 유고로 튜레 피게 돈주 인시 솜시 중국타 마르티브 리네 베리 튜조기 소조 소이시예 중국의 저조 냠내 전조기 주시 모하모디 모르디이 중국 켈레 마부탄 냠네 띵섭 체네 리그네 탄 유고레 냠세 띵섭 토바 제주 인시에 솜시 深圳 총기레 레리 류제 토담 디네 기 제제바 류홍키 강종 사도 니니 륜종 제사라 참부도라 표기 류제라 통진 치기도 류제 티 유고르 탄 송제 탐섭 체네 벤조르 탄 지조 피게 돈조르 니리 제주 인시에 솜시 급디 링데 토 라리아 시드윈 탄 제도 피게 딩수 지기 편종 사방원 바라 체유 관전츠 마주 직튼키 다딘기 통도 용숨티 계급타 세구카라 지다 체디 조부 티베 마오와 네티르 용조로 튕게 조신 시 전도로 자두 香港 믹스의 퀴 시숑키 벤조로 총된 슝된 주주린 쉬엔바 차지난키 표현에 香港 파라 칼람샤돈 톱지 香港 외 표기를 내는 냠낸 타 유고르 토 용조로 조와 피도가 총유 나즈야 타디기 통도 뇽숨 유고르 내린 칸카라 지라 제디 리네 유고르 리공카 타 냠네 띵섭 제주 인시 솜시 아겐티니 셀리유스 총기르 키 총지 아리크 페레우아 몰리키 다리 초니 기저왕아로 외서도다네 초보촌존 티베 마와 중국의 연구 타 표기 초보촌존 소 아겐티니의 유튜브 저와 유예제 솜시 지렌탄 소비 지배 내륜 강기 지급 진열의 전전링기 상매 표기 중규로라 이제 체부 최신 표타 총만 염례 제도 체부 도지에 솜시 급시비 개용 시주 변조 운영 행강기 주린 쉬엔바 변조로 리버 개진 린이후이 표라 폐기기 둔종 섬도 링디디 규티 변조 린이 점린랑 오조 체주 인시에 솜시 아우스트레일리아 중앙 총어 총기의 시중기 중민 코리오타 철거 운영 행강기 주시 로게 이듄키 강종사도 윤두 피게 돈규 이제 체부 유엘라 종교령아루 외 제도 대마 용어 외 저시 면두 슈주 인시에 솜시
1: 지치 19년 타살 첨지 피베 이시아 탄 시디가 수의 개급기 년절 첨비 첨지 속배 추 시디가 수 호미 링첸 개급 원어 투네 피베 살구바 피션스 서와 시유 콩니 표토 용틴 탕부인바 탄 사체티 콩 섬유레 대비 박차시 샤유지
2: wana otu kegab lungti nyanti legun ge sargui ba maha pashan si yi wana otu ni shidi gya zui toa ge lingting kegab shikshi. Sa guaka xie kong, nye cha toa ne pyo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ri Kepa Soki, Bagbe Riki Nedu Yuzi, Yufang, Bagbu Zangsi Kang La Pipta, Nghe Tsongka La Pipzi, Ribu Meba Tsuita Tang Pichu Nangcho, Bagze Lundrum Tang, Lengshu Tunba, Bagbu Sekri Kepa Soki, Bagbe Riki Nedu La, Yufang, Bagbu Zangsi Kang Ni, Ribu Meba Tsuita Tang Pichu Nangcho, Yufang, Bagbu Zangsi Kang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du Ka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ang Ni, Ge Yu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1: 闯四盘点，乡村振兴。
2: 闯四盘点，乡村振兴。
3: 每天啦，每天学。

0: 미린체 랑셴체
1: 어제
0: 디네
1: 조그런 침벌레도
0: 어
1: 조그런
0: 침벌레도 저도 맞지 제사
1: 일단 넘겨 안 좀 하고 해야 되다 망제에서 장당다
0: 너지 이게 규도
1: 또 밥에 좀 괜찮아서 라야 닝틀레 유야 유야도 사실 망제 我 탄데 없어 되게 해야 또
0: 다들 이래야 삼바데야 뇽르체 뭐도 삼바데 뭐스 링아 저도 얀데라 치기다
1: 에지 돔다기 디지 삼바데스도
0: 돔타 삼바
1: 어 돔타 삼바 오사오사 메도 좀 대신 상을 요리사
0: 다 대야 양에 거야 치는 어 롱순기라 저거 루규유자
1: 어 지샤 지샤자
0: 두야 첸 디네 어 제도 국제 국주 국드네 네 삼바데 디차저는 님가 체외 삼바
1: 어 지게 겹스노 위차오 위차오 어 디차제 아니 디치데야 한다간 주자다 안제기 순교 삼바 주여체 다디 어 그게 야 이네 또메체 다가 유엽체 이네 배주 다야
0: 다 미도 스타야가 저 니마 드제 지어다야
1: 어 됐어
0: 됐어 대주다 디 디르다 사스야 디르다
1: 어 아자 지게 겹노
0: 쉐바오 아 쉐바오
1: 어 디거 디
0: 땅 나란 주 단데데 사인바 차샤나 그 우리 뭐 당부 양 전에게 송겹지하게 속잖아 주기
1: 어지 어제서도
0: 딱 살라 차샤면나 넘겨 전에 제서디 저유체
1: 어 디네디 빠이게 배부 총대 디네 시킴라
0: 디네도도 랑신체 보미체 어 얌다
1: 어
0: 얌다 어 내가 니웨 러시아 나리아 야 미도 통샤
1: 신
0: 버거지로 동베서 체소아
1: 어 체소
0: 다야 넘규 사야가 차샤미니야 디데임자 저온다 찌찌다
1: 니엔다
0: 어 자다
1: 어 니엔다 더지
0: 어 더기
1: 지게 이게 파양
0: 어
1: 디게 디치유다
0: 다이네 세야 제네야 젠 세신다다 마자리아 밀리아 코 수수 파강도 니도스 너지게가 되게 조금 했다. 대도다 다디 점사길다.
1: 어 아자. 다디 지게 이게 없으나 水塔.
0: 水塔.
1: 어.
0: 장게 워 벽에 담배 딘데 식군요 이베.
1: 근데
0: 장게 우부서 생을 내게 거다서 어디 나 장게 됐어 거다.
1: 어.
0: 아니 장나 차샤면 넘규 추게야 가도 와.
1: 근데
0: 내 사야 차샤라 있는 아니 어 냐다. 어 디신다. 아니 배바다 딘데 사야 가도 와. 장게 짬나 규무이베
1: 다니 어 아타 하고야도 지에스나 짬사데 아자나 촌에 지세 사자 조마베 어다 짬데데 야 촌에 지고 요스나 디 사자디 추짱마 요베 마제 아니 주나로게 녀리 표숨 접고 아니 게게 아는 처주 표숨 접고 신나다 그 중간 비미스베 야보 요 중고리 스스스도
0: 다 짬조디 촌에 지세 단다건 조 공병원에 차샤는 여론 장류게 그
1: 장저
0: 디네 어 디네 메도 종래 촌에 어디 교육도 봐야 한다 또 손에 지게 벌써
1: 등님 제라 참고 제도 하지
0: 그래서
1: 민든 주 소이던 데레미 버트 잡고 싶지 저도 가니 카바나네 빠르다 다지
0: 도와대베
1: 도와대베 누구네 거래
2: 지 藏羚羊
3: 지 藏羚羊，
2: 字藏羚羊，
3: 字藏羚羊，
2: 捏盘羊，
3: 捏盘羊，
2: 捏盘羊，
3: 捏盘羊，
2: 统纳黑熊，
3: 统纳黑熊，
2: 统纳黑熊。
3: 统纳黑熊
2: 啾猕猴
3: 啾猕猴
2: 啾猕猴
3: 啾猕猴
2: 种野牦牛
3: 种野牦牛
2: 种野牦牛
3: 种野牦牛
2: 撒雪豹
3: 撒雪豹，
2: 撒，雪豹，
3: 撒，雪豹，
2: 三，水塔，
3: 三，水塔，
2: 三，水塔，
3: 三，水塔。

자당 기 야르게 넘시 균도 체디 니웨 람람도 체르킨 지나 초편지라 남카 티마니도 티디 차바 샥샤도 퍼블라 양 칸교 차바 체네 남 덩기휴 태야 니게 양베 자타니 튜모마인베 정중 차긴 왕키 모든 존베 정중키 자라라 교시 유라 대지다 초로 초대기 쿠리오 참식 고대치기휴 치와식 창기 고가라 니에디에니 치료토 양다 치신치 치와니 바라대초토 꼭 쳐주지 낭신 치주 양아부시 예배 속자 캄기 차차시나 쓰기해 왜냐 유티게 조부츠 콘조로 가부티자미치 가인스나 치와니 자단기 쿠 가서 강토 서부 조교로 가부유 콘니 텐지니 서부 조 캐부시 인베 서부 태조 미 카시기 등재 파라 조부유 팅아 급시 링라 치와니 자단 긴캄라 도시 동케 제대로 문제네 조심 못 부총메 왜냐 도의 토간 긴캄라 최토 티다 메도 미중웨 푸지 케진시시 치웨 지신기 사변 규비 집합하 사교 수업소 소토바마세 더동 세 쪽에 마부식 소정 제비 콘조니 사교 세체 제다 최기 머리 케진시시 咸雅 자탄土 大多 미츠 동지시了呀 과 룩줍 체징 대 명차 야구 대자 매태 대 강도 퇴용 내태라 치신배 펌주 치맥킹 치주 동자 치외지도 차구에 티다키 세수조 소자기 펌주 댄주로 가오에 용차수 주세 개부시 펴부티시 사두 차구라 토신 공류 항상와 유배 내기시외 소자기 펌주 인용 장마 장장 토사기해 대주 유배티 내타 최신 체교로 강고 강리 토바 강식 더동 서주로 조균 소규모 중앙고 연구유의 정중 캄기 개니 장세캔 시주주 자단이 감세 토기나 제 긴강마나 퓨비에 긴강마나 앙니바디 제라 테라 세콜에 기바 시에겼어라 자단이 조례 튕기기 대시 개진시 이바마세 대외 경외 남아정신라 송경진겐타 미직 균두 폐계소이태 누바 개체복 뇌배치신기

0: 엔드메토 송겹체네 대티 저리신 예네 치수 자르죽음에 타동 답치 썸네 빌렌 토르조키 제주 공을에 튀기 유에베 포리타 모리기 레그 카세키 리메토네 창토 공을 룸라 조그유시 빌렌지기 창토 공을 룸투 현태야 레메토 미드바라 딱토 창기 장토 니즌 체네 되바타 타동 세 최초로 초저진 부자 캐리용디 창기 타시 덴토 동그유
1: Gyangtan Tsomyo Yershung Tu Tsula Moksha Ririp Tsukui Yuejing Nende Ni Kaku Simla Shenki Sunpu Soge Me Tu Kansa Kantu Dabja Tsoki Jiriba Sokyong Chebe Lele Chewe Nangye Kone Kengbara Che Chiri Chubja Laki Zajun Zomxing Nyata Xiami Maowe Tsuyi Lensei Kukong Diro Gadele Rune Duejing Nende Ni Minghun Tsungbe Chujie Shinkam Tishin

사감 차기 튜머 많이 받티 경탄 소모티 다 봐라 장게 누규 세고기 경감 송제 개 체부시도 교류 없이 타자 경탄 소모 경감 삼 해제 봐라 지리수 조지 유에베 민아라 경탄 소모 총을 개연라 지능 외로니 휴접된 점 섬기해 경탄 소모티 Tinga ting sum yonsu gambe togan ki mudi nubo di le. Lari ya sunshu ki pe paradi, ti chogon la tsuju chindi gengwe nama rengxin la sungyab ta. Kui gong ki namshi nyumri chiba so, cho kansa chide le, gengam la nubal lana meba dunbe chishin ye.

신장 키 지문이 자타니 리기 소자기 참노 신감디 인라 티웨 아르티지웨 노브조기 체 뒤면 중 조르시게시 사교 신베 자라티 노노타 치웨 로고초네 데로 세제네 되기휴 치와니 토간 유토 믹스에도 유협에 속자시 입에 모였네 아르티 치와 대소로 창초의 뉴바 표토 중화식 나유가시

치르드가 속자 치르기 뇌질의 유체 치외 장길 행기의 제뉴 뒤에 강대 체디 리뎁타 착뎁 롱쇼르기 동천 준습도 뇌진 치외 입대 토비 폭람시 준네 정수 토득 치기

ཁྱི ཁྱི དང广西恩床结构人别人中送给科南三年那么些起滚起车轨能力了这把它给有些提呀初次命你给你阿姐那在独步四十间起苦有些呢三年前行给叶子了没到三不行滚熊人们苦心车头能给些些 세르미 체신디 게사르테 고교르 치나야 냠심바식 자와니마시 테야 로레진데 죽지 봐라 세르미 체신티 군구샤로바타 뛰니 차르젠신 메도 시시게 저지 토부 메도 더메 청수 고급 체징 메도 시윤티 상류 더와 숨베 바라 누르시지도 창외 유도죠 니도 유르신베 군슌토 세르미 체신키 메도 제주 타니 政治图片所在催我们的能经养学的事。铁达拉这张棋抗对心这句龙所决定成为成了可女秀有个这句浪的。全部加巴特切不及人类了没到过四度隔巴的前年。四面切心了四角了切落切。

0: 신 동부 체외 신마르 젠키 지주라 세나 보자 미치치 동부 체부 대야 기베라 인지 코외 초덕기 로저 잡으시시 지주 렌투 제조이 쇼제 뉴르부 류용 메도기 때문에 코도 주고요 그 초제 참아다 지립 참에 지주 토기 유바타 지주 렌쇼로 제병원수 세르미 체신키 시우두 제발레 시조르 체지 텔레 코니 세르모 체신키 시우조로 포니타부시 제조이 세사티 지지 세르미 체신키 시조로 규르 제베네 튼 원규르 체신이 天空 마오베 차나스 내로 머리 파르토 편준 편도레 제베 손에 탑람 테니 겐카 말란 디니 타르신 게 토규 가즈티야시 중크 창조즈 차베 연산시 규티 정신 흥조기 상감 송제시 초비
1: 等等见面，西北美罗格里在南，摩天呢？以我中看，南句结巴，肩部修脚印。米仓们呢？让说说的谈起艰苦话，昂谈不的赢。他前呢？扛着钱呢？人你给的谈啦，跟送去归上。南军给错位处，想给南军卡，面巴都煮土巴贵。
2: 辣不羊是猪啊，到处克隆克叫羊娃吃吧，卡得也给吧。鸡腿吃吧，米线当地这几个怕到我参加吧。落汤喝这个狗，卡给不会吧。地当给错位就让滚空吃吧，出去尿个云狗，拖囊吃吧。色动不就让也吧，绿在问参加哇，千日做顿啦，鸡送去哇。 他妈帮我汤掐了了出去吧。地汤明白就让头哇，身边开始哑巴，制作给作为控制哑巴。开始开让甘肃猎空汤，制作偏地猎空，落家，面康，开来吃着，煮鸡色菜，冲热汤，冲热吃不爽，做那快工汤，猎空的猎头把引起，人打二把土地汤打在吃过。
1: 开始炒碗咸巴汤，落盐巴、绿薯面巴。每个男娃说给年大鱼吃，腿多都免去吃过。旁边男的苦肉啦，年大儿结婚去呢，弄苦肉吃吧。这边直切汤，直过了脏着土皮也不吃吧。这边快空给苦肉脏着滚空吃吧。做那快空说，过年给老朱直切汤，直过直角吃吧。每个给确定了土囊吃吧。 喝这个吧，老结棍，张小康，老白出门，看那结棍。老宋严苛，我国吃狗没白，怎么吃又白没错的。多少老菜的，我国吃狗狗没吃过。黑白土，建国村人工昂，巨人养的我国吃狗白汤，国内摊位没吃狗狗。让我国送了小狗狗，让先人家骗了，地汤用途。

0: 기르기니 되게 다야디 얘기가 다시르메 된다지 나라 좀 지체체 삼자치도 좀 삼추
1: 양치니 커샴지
0: 주니 샴 삭스랴 바이엘라다 암루라 데니디네 뼈티프리 단다 칸부 티동발레 데유사 나라 좀 닥다디 롭쇼 조슈수나 역하수요 말해 지르게 제라시 조리
1: 롭장 조중 에
0: 어 잔로라 리슈 시체 교수요 말해 띵아 조주어 담비 펜토 말해 디테일러 예치전 장수 역시 지뢰가 잘르비나 낭다요 말이 예치전 간다랑게 멍셔로 붙이니 튜린 담비 규티 규트비나 예치련쇼 니한네 베제 라수비친 쓰면요
2: 드그지 가나가 잘그 조주는 도토우 마지 저주 망다 주유
0: 용아 자가 체련 주어지 저는 가 라수 사고리리 爹听不着，总不打。哟，孟小薇，啥你伢那多呢？

0: yana bezo kanal de yana lo kanal de kana so bi zu ze chang bi kana ni mo ji nga ge na lo s no qing chang da zhong yu ning du cha xia le ke bi du er sam zu yi ne teng de 다시 닝두면감 생각이 표준 너무 이나지. 뒤놈이 약부 여지 차용아. 뒤놈 카르도. 닌다리시 야마린게 익자데 제시 리지체데 유르샤. 내가 대서 마주니에 수여래. 나제 내가 가르침 위에 하고유. 하고유. 이내 나 이지진 예민도. 수치 예민도.
1: 苏西个一击进不动，我想起个，我爱让你细雨，老了你好多，你哪随时登记？难道有马里？你也写别说，难道有马里？何兄弟，我现在谈得上了，联系小马里，让你是，我你几个人写吧，联络不有马里，可不是那样的。
2: 张天旭，老不着也起程，两个人的你了，老不想吃，今天去不去？去都不对。这个，老不想吃。这个，
1: 现在啥？
2: 建立，名气建立。
1: 这是，
2: 用啊，现在我拿出那个三年买的用钱，老不出去，用对。
0: 今天是。 나
1: 예시전 쇼겸라
3: 예시전 쇼겸
4: 멍샤웨 쇼겸 린치 쇼겸 예시전 쇼겸
3: 쇼겸
5: 왜 윤정
6: 니란 얘기를 삼죠
5: 지시방시라도 대사순 얘기
3: 今天的雨，他呢让杨兄弟看那爹去，你来看老有嘛是吧？
5: 听这话吧，俺兄弟看那爹没得，俺奶奶看那爹，爹想起要不起了都，收不住是他，年纪大也多。
3: 小老西，你让你给我打，让你啊，当然给不打，今不老穷对打这个嘛打，人家那么小事，俺爹爹就困在中路面边给这些我这些去，看不起就是啥，过一次家不打，啥么扯是啥的，你让你越怕你这些。
6: 用啊，好过事。我这，听到起真过些年，给你给钱呗。
3: 院长越来不你给钱下。
6: 没想到当姐客气啊，让你叔叔不过给我钥匙吧。当我讨不到，当对差不钥匙，退税定这了，让叔叔给钱是吧？
5: 让落地去，俺退税差不多才钱给钱交。
3: 说不讲个事了，
6: 让给。

0: kiranida katereji nga nga la le nim do eji gong se nam ra che do sha chi bi pi ge lo chi ste je yang guang zhu chi bi de ne guang zhu lo chi ste je yang fran se chi bi kan da lo chi ri sa chi ra sa chi je de ski am du la nga ro je yo ma chi de du ngang ne yi lo ling do chi sta chi bu sha se bi je lo de yin zhe di nga ning je je
1: 괜찮지
0: 마미가나 롭치스레슈 내가나 가지고 이 디디 네 삼시라다비 마치 디디 요야 카리나 네 메스티 여기 님부 카리나 스부이
2: 그 밤에 균 퍼져
0: 디네가 세게 말이 간다 한담도
3: 상게 삼다제 좀 제 갈탑 줘
0: 다리 마술로 렘도 왜 충두네 닝두로 한 거래나 살로지 매부 지문 내시나 닝두 샤샤 장게 세심비 그거 마리 테마세 고동 버스리티 제작주 제자니 러링게 하마 호바 로요비 녀선유다 구슈 레제 윤제 톱다라 끼니 디네 고브리 리시 칼레 카슈키 직제 코르큐키 레티체 탄데시네 좀제 카르카사시 톱추
3: 상게 드레세나 올리나게 무디는 그스베
0: 光 가르 光 내고 미카지 죄마지 미카지 배율로 림드

0: 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我要， 你们家现在在哪里？
1: 말해. 야, 갈라소 갈라소. 나자 마치 아.
2: 어동아, 계란 문에 쌤 도와드려 소도. 왜내 유튜브야?
1: 나자 마치 갈라소 갈라소.
2: 망한다 능도. 계란 통 다시 이.
3: 지가 야장 채지도가 사고진나라. 채망장 장스도가.
2: 계란 진짜 시작살. 마 가르스 위에 조심비. 도동아 지티 다지. 잠시 시작살.
3: 예, 가르시야 요래. 今天记得登美的，并且俺嘴里卡的是呢，新店闽南的这些，用这么当事情的，让英语参谋员们按住巧用的当事情的，你记不明白，让伊呢，苏水国国的这当不起我的，让三么多的，让卡拉吉塞比呢，克隆奥西多，少我进南了，菜吉塞比呢，张明能做些，你卡出过来，让开差不。

0: 이제 정말해, 정말해.
1: 소장님아, 뭉쳐주게, 가수래죠.
0: 저, 내 비교주다, 내라시오.
1: 도대체 어스트레미션 승기, 내 레슬림스제. 도스코아, 내 지게 죽었으니. 저저저, 저도.
2: 내 지금 저,
3: 남자 우리 신내라 하자.
0: 뭐야, 성루, 야시오다. 니는 맞다. 내랑 수시로.
1: 아직 수시다네.
0: 뒤에 수시도.
1: 내 지금 주일날에 뭐 가수래면 쉬어다. 아직. 고고스도 시작도 장면 고대면 누게.
0: 시. 고스 고대요.
1: 어.
0: 오늘 지나 디딩 시고에 영감내 진비.
1: 아니.
0: 어. 마피게레드 중다공 列차샤. 이내 무디. 디그즈레 메사. 아니.
1: 잠은 중에.
0: 어. 잠은 중. 이내 콘서 뒤지 숨바래디 나중에 삼당식이 고즈 디데스이라 디데스 라타치리
1: 계정마세 가다 로주다 디데스 형벌어 녀레 로아시라 김메 소아사디 로아카세 망치네 로마 대회 망용구리 영아 녀로 뒤져 모두 배터시 슬럽죠 소저이라 라미 사지리라 구제 효시리 보고사도 못샤 마스김 아메 엄디리 세수 효시 장가 우주 마스모 게비너 수무지리 아 랑오네 주르 님제는 야고죠 봐
0: 샬로
4: 니 도스터디 캐나니 롭촌 스탄도 스타다 디문도 나레냠 뉴셰비나 롭촌 제약 탑시 약슈디 페이마 탑시 드리샤 탑시데 큐 크림 시효시 당부디
5: 금도 당부 란다 허리즈 내튼 타주 제국이
6: 노르망 샤웨 겐야라 가미 순두 라게 코스미 제데 닌댕 아니 우리
5: 니 닌데 지유
4: 상카르 시즈유
5: 허리즈 섬산체 란 로고 체브리 란데 하마고네 유쇼 밀남 교님 버튼 제데 니 요르베 란데 제 태차면 두게
6: 디니 그 제브레
4: 케시 미신달 럽츠 마체바 로고 치지 제비노 디미신달 카쿠스로지 마신에 너니 레로 임베마도 드립스 케메 무랑게 드레체나 마치 부추님도 아자자 나레 넘교에 녀차스 상게 무랑 공달았다
6: 자게 이니게 저와디 지다리 삼네 미스 디데스 비규 마르다 녀데나 무라랑 심쇼 없이
4: 당아텐 수신도민도
5: 상게 카케지 하공민도 무랑게 장조 부치아디 팀고 장게 파로 부치 뉴유자시
6: 되다 되다 녀사바 지데 디토라
5: 퇴매고메라 롱티니 요마리라 퇴매고메라 쯔둥에 장니 요마리 샹카좀 니야마랑로 잡치뉴메 섬초 게나초 로젠 오신 버버 나 청민도 샹게 가바 챙그제 네즈디 랑문에 시에비나 쳔메베 튼다 친취시리 이네마랑문에 시엔 케쳔시라다 마랑로 탕부심 줄라메 이규 말륜자 르동치즈 여지 이네 장게 차돌비베 제종디 통디 란 테미 쳔스지르 지제 란로 저기시 고브리 장게 파 이린 고도 게시 츠니레민도 남이야 뢰도 마치 써야 돼. 자퇴니 여지. 자퇴인 당부디. 남이야 뢰도 마치. 자퇴니 부디.
4: 자퇴니 부디. 뢰동 치고 섬디. 자퇴 당부디 섬코 없이 오지. 다시 또 뭐라 임지.
5: 계지 치디니게. 뭐라 미스나 그 동에 내 튼토 없지. 시자랑 칭칭비 인상배마도 양닝지 제발 마지.
4: 네 과룩 좀 채자. 뭐랑 권달을 그이.
5: 시차지.
6: 어. 디. 디어. 괜찮아. 녀데나라게 범어 규용 추는데도 권다 주월에 배편 카토랴. 학상 전통 맞다. 자게 미소 포도 다랍 단사도.
4: 잔슈다. 뭐 근데 저래.
6: 디츠 노요 마리. 권다스 녀이나. 닌치게 탑시디. 배슈다 우리. 견돔 곰답시 우리.

0: 지게 줄라. 된자 국수 깽과디 심주 야고 총부리. 이네 양자치야 가리나.
1: 양자마체는 효야민도. 마주 로줍잖아라. 심주다 십사르다부지. 말라카기 초중리 좀제 응세되부터부지. 이내 된다지를 능주쇼샤. 레거시도 댐차제. 각주 총민도. 각주모총도 개중응토마시 딩아라조 위구치베 규림나라. 계산디 돈베치 도우요 마시 나저

0: Dente kongriwne, kya kyo chikri.
1: Kenzo samu tindre dana nga sim trelangki. Rigu che, mila ting, long che tena yungurbe. Lega chidu sosyo keba zhongto bukori. Wati ngay tu chi yin.
2: Nga chi jeb shulaga sumba mutu yu. Nga zui mi kya rinzi xe ni. Zem ling pecho arda huri. Denja gokshu ni zi ka denja tela. Yarge shi rada yuri. Ma wumba ngwentu ki, ning tu lo khanki, ci xe li kri.
0: Denja genin tu bukori yu na. Nga zui mutu, denja gokshu ngangbe. Mingwe bè nù shù, ngok bè chào rì. Tàng tè gè jì tò lè zò, dèng zà gò xùn gàng bò pè chù chì gò rì. Tè mà zè pè chù chè bè gù rì nà, dèng zò yà gò tò yà rì là, mà nè chùn chù rì.
2: Dèng zà gò xùn nì zì dì, mà nè dà tò zò rì. Yì nè xì gèp xù lạ gè, dì kè xù chì rì. Kè xì kè xù dì xìm tù wì nà, mà rà zù sè bì jì gò gì, lè xì jì lè gù tù rì là, mà zù kè yòng chù xì, pè nù tùng gù rì sùn sùn.
0: Tò zì, tò rì chìm zàm chì rì bè. Di tor dambe ma nedi, shirage ma harchibri. Ludunso, adju chebe gyurin na gangay khatay chayime, kena ju kiga yube.
2: Gangay yu na kese xe. Tanda nga ranzu, samdanda nyingbu tenzu, torre da xue xa. Jije shulaga sum tenzu, nga mutu yu, gang zhun xe. Ke xue ngu, yu rung ugu na shudum xe huri.
0: Rekhji zinze jir ten xe. Tengxi da, chu shi ke tuan mu ju la. Tanto, gang zhun da, ke xue ke tuan mu ju.
3: Oya, jizu jizu. Kerang zo, sun lian chakbu chung sung a. Nga zo cheng ri xim chung xing yin xing yin di, char gui chu xi da. Cheng xi de jie, ge chi xie wu zhi. Che zang, nga chung gu dun ya xiu. Nga rang zu, denjia gu xun ni zi gi, che dun gu cok chung su jie. Denjia gu xun gyang ba da, denjia gu xun ni zi gi, cheng xi yong zo, du rup chi gu gi. Tene nga rang zu, ge zang ka ri yu mei da. Mixer ketchup 가려면 약국이 되지. 창모 청시 범니 대초지.
4: 주시디 알바 숨지러 배대자. 네 님만의 좀 재장배 사접이 주시디 양문도 삼주. 가인스나디 사약 좀 두자. 직제 삼조제 양국장국이 냠체 내가 뒤 망주기. 그 대신에 안 쓰지. 랑다 사비체는 약슈리 진수체나
5: 소정이라 알파 숨지기 차괴 망치외 시제 다왕디 토괴 제사브리 먼저 다왕 요약이 레그디 주옥에 권하고 수기 샤모기 부귀 말라라 차극격균 토제 리미 주장마도 여마리 동동한 수의 즉시 땡스다야 겐리 슈우지라 슈가다 니지 부구 땡기치야 차소 차교와 라스웨 규빈티게 쌈당구리 인간 수의 뜬투비 주시 약슈리
4: 인간 수의 그 뒤에 유체디는 용예 여마리 사르드 근처 지메디엘 30도 당으로 지란스 차구 디레 야스든 두베 이치 템부유
2: 소장이라 녀리 지제 띵기 체베 제장로 지란게 주도 다야 카리나 제장 주도 다노 녀리가 양야시 오게 봐
4: 쇼류 녀 30도비 사르드다 산 제장디 아바 숨지기 제장다 도치부 是吧 다다 예랑기 인디로가 망지게 아바 숨지기 제정라 도지기 지방은 저장다 사비 집에 벌주 말아 된소 인디로가 신다라 고든 치료 아바 숨지다 인디 누디지지 지다 냠도 튼시지 디 가르세시 제어스나 룰라상마 냠도 제도 보고래 다나 좀 시집다 사줄레 제 주슈 가서 수요 디가서 내가 지디 녀시 자수비 제산 샤류 샤게 저와 사비 시송 수시사부지 등자치 용도비
2: 레스
0: 소라야라 아무네 고통수 나도 샹모 보고서 니엘러 주시사부지 중시대인 기체니 코트다 잡수하고 승고하리 땅안조 장다사비 차오래 야면은 밀레도 차오래
4: 가구요리 이내안조 인지 발생 뒤투니 수소답이 러브스체도 진네 기지체시다도 무고하리라 니네 수수사도치도 무고하리 마장장 딩안조 공다 당부디래 안조 담매미유디 안주랑 다 사비 제배 인디 주제 비제디 사비 소도베 마세 점물링게 중국 세시디 케린도 보고 다음 뒤에 중국 세시디 점물링게 고지도베 세시를 교도 보고 강고 진행 등하이
3: 가리나
4: 하인스는 랑에 푸르바
3: 빨라 중두네 내 기란 대미 싫어지기 유라 기란게 롭스 망부 유연자 나의 닝두 솔렉 미는 시차로 전성부유
6: 车站。

0: gabi be.
1: Reje zhe ya ding ning zhen me shi de.
0: Wo nei ning zhen me shi de. Gabi yu ne, yong ha zhuo.
1: Gabi yu ne nyua yo ma shi, mi de zhong guo men streaming de ge.
0: Zhong ya men bi bi. Jian ji da de da ra, lian zhuo yo ma shi. Zhuo de. Oh, dou shi guo. Olé, kam sa, sui.
2: Ji ran ka ba ge da wu chou yi ne. 기랑 저거 꿀 배샤.
0: 네. 쟤네 디테스나. 기랑게 가슴이 고단다. 그럼 사파이.
2: 용아, 겨우 나로. 맞지? 보셔.
1: 가르쳐서.
0: 어, 니 저거 보셔. 자세샤. 수가 쇼다 쓰기.
1: 쟤네 안 교스 교.
0: 용아, 쟤네 라게임이다. 로드 습사시라.
1: 계속 마시.
0: 부인다.
1: 교시.
0: 바이바이.
1: 니 디스이. 레고아.
3: 장기 가서 가봐요. 관부지다. 가지. 내가 문도에.
1: 왜?
3: 참이.
4: 디림표 나 제가리죠.
1: 니네 가서도.
4: 네 시호랑롱 맞아. 마다포 제 참을 쇼죠.
5: 윤자.
4: 만원에 바바 여기 멤자. 중두네 다 봐도. 네 불러서 와줘에 더 잡자. 말탄다 상당시 뒤유.
2: 보시오, 계란 신의 배송아.
0: 그러지 말.
2: 계란의 초보, 제가 대다. 먼저 뒤에 건조공주 책이 초기와 뇌기기.
0: 민당당
2: 먹어. 미국민도 눈 대다. 조부 나가다 봐봐.
0: 용아, 야주. 가도.
2: 눈아.
6: 저게 중국도 쓰고.
7: 지금.
6: 제일 많이 시키는 거. 지금 유튜브 찍어. 지금 유튜브 찍어.
8: 这个我好听不出这个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这样是什么样子啊
0: 예시는 나라 알아 주도시 되어 섭 주가 단단한 도와 대치 되다 무슨 못 그게 나 오늘 다 통도 미도 다유슈 자데 대제 삼다리 다 쉬샤
5: 삼르동에 가린 삼당 그래
0: 자게 바예라 꾸루티리 샤주니 얼베 공 부인 몇 구리 삼시 큰 지미도
5: 삼시지에 我还是有什么事情的 林七, 我这一路走下去这些个月没让给他哭一呗我你大的是跟这些个月没上给心嘛的你让气我我你大的是心里面去独立起来的给那路走路用去空你们都两个起来的原因你能哭了对的我还是当的这边这
0: 자체가고리 바이라 체가고리 긴이가 체가고리
5: 콩하고 하려 용구래 마초로 용제 동네 다라 보용야 참모 콩가 순결이 내랑 쉬어 내 마주 마지 바라게 고긴장 수산지
0: 디저 세비나 티에 잡다 고랑 발라스다 세네 편이 얼베
5: 가리 나는 수제니 이베 나 정도 다 대여 얼삼 중에 아 린치 산뉴스 나랑 지금도 산 지금도
0: 你就是个啥来呀，妹子！我让媳妇都，我让媳妇都，我过一个月，用没能给。我中国人说的对，要罗西。阿克里斯达，阿克里斯达，我用没能给。呀，杨罗西，呀，阿克里斯达，你给把酒。阿克里斯达。
5: 글리스다 자클릴교 아 당하교도가
0: 규로시드셔

0: 디 덴자 고슈 니사르베
1: 경주 심주 진유도와
0: 탱은 사신다네 토뉴유
1: 원제 지전 랑광무슈제 랑참디아디 먼저 신주 한기 댐비 시자 제비나 님 지례가 뭐 요는 님 송글라 지리여 마세 균시 이거 치제 수수 태도 우지제 랑기 태도 우지 지교 시라제
0: 균시 비 이거 치우리에
1: 제 제베 마세 띵스 부 치우리 계세 된다 디니기 겐베 랑 따단 베트 교수와 딩은라 미 템버 지요 삼조
0: 잉주먼 용기 체시여베
1: 디토르요 마제 랑은 눈줄라 문제 컨제스 유메르 다오제 야 교수 지가교 치사손 니 지켜 줄라 제가 친구
0: 지켜 줄라 페스메
1: 페스 중에 가 주샤
0: 어 균십이 얘가 용배 지겹시라 균십이 그치지요 니엘러 키랑을 공원다 쇼하자비 내가 마요야 좀 제가세 그래서 내 소장이라 제가 친비 콘토베지로 내 과룩도 잡신에 하고주 키랑게 촉신하면도 내가 창문 소장이라게 키랑 나주샤 상바라 지스지스 소장이라게 상글레가 全国都用不起你全国都用不怎么起他们也太具体你也起个这他现在给人给人直接能够心中所中天哪咯你也信个月同盟给人给人家促进别的听字有些你那所长也来给给人家这些更多当主不的给人给同盟工作来的能有着话语我也要的都是得对让农中文联系你也没事你也让了旁文联系过一不咋是呗 지겹시라 난 인도케 윤이 바장자 네 직제 능글 심주체는 참수시샤 직제 능글 심주체가 레그체는 나래 전다 된토 봐
2: 네 하코스
0: 난 직제 능글 심주체야라 가보여시 네 닥세카 니치긴다 당부디 소장예라게 상글레가 섬주시에 전고 된바 잠시 딩안조로 보는 그 삼루지리 제브지마도 네 담에 닥주치야라 죽긴 가게시디마시 让 직제 능구역 소중로마당야디 내다제비 让 바라다 좋아요마시 디로다 툼버치시 니버디 가족가리미디 让 미게르기네주지 让당다 닝두 심주강 리미진바마제비시라 내가 가르치고이면다 가바구유지제미디 닝두 심주강기 남장소중그거고대제 닥주식시 전주그가라 지송쇼고야디 让게 세우신기르바 내신기유 이내 아탄다 真罪其实约不到所以就拿我们这里的请队等一下过去你自己的请队去了等一下过去过了你的心没马上就请队让真罪约不来个请队要嘛是呗他等一下让真罪约不来个规矩请队可是让定罪名的位客气嘛是定罪名让让要我这样来老老姐姐等的他是亚秀

0: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가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 컹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초내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겐함시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귀 숨양유 경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슈 식시 양 조, 초비 사드 쿠드 캡진. 갸중우리,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에 치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 뒤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主门是经住日早啊经住几对几岁几个松就算个生个月罗松年十盘松对经住十年二十岁不他俗不经测了米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个盘生个月别日记碰不缺年速度七十岁换最前用错于你罗尼十三岁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忙不通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单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胳膊就骨白，拉通瓦蛋儿，骨头呢对不他。 겁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고미 우르웨 반냠 식무 양러 교수직내 초의 곰시 유해징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니시숨주 유해라 교치시유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를 쏘네 추통와타 你们退休撇起玩砸单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参了那里让日故一年三楼别作为空气行月江几年的几里松就演这个月吧他昆虫着当样明显差不起月体军度如今年这个月别
1: 黄祖清别虚图江南人物戏切个月彭九年江给追自家休息时黄祖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起云点南边窝了敲嘴日记得戏就闲个咱们丢脱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有个说下闲谈多呢最给敲嘴日记得给就咱们丢脱不谈中期记得我就咱们 年纪几里十九岁，江气几里十九岁，江气教学了七岁人，几里端着呢？教主牌教徒班，行在还将教过月。江教做几年，咱当托旁个教课，每个吃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点，还将几下娘搞完呢。
0: 推举邱新狗。强在当托给江阳米狗儿几个面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人的绝呢强在当你错那个恰经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一个人的些呢强在当你看着恰是电视有位极度点别清晰时看着第二个行第二擦龙穷他儿在当他十几度这一年厕所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强谈以色系前面托长来叠别索驾忙过让人所是从而旅行器与以狂赞南洋米教官龙我吃东西秋季吃度可为君他切密度信心器。

0: 오딜라.
1: 아니. 콩크티도.
0: 내가 세민도. 걔나 슈터 친지. 남자 출시야. 인생에서 결제. 참 한번 먹여 봤다. 줄 남는 네가 맞을지 거래.
1: 됐어. 도전아.

0: 엄지라게 랑엄자 도 추베마도 내가 체미 도송기
1: 알레 랑 레베츠가 따체 오메죠 아
0: 마추게 케프손자 나다 요마시
1: 알레 첸녀라 야줄로 그룹
0: 아 디테죠 고모 랑교 나르 둘로제가 교 둘로 름부차자 차요 아
1: 어제 녀미스 상보 도지 바르게비 빠체 주나사자 녀 파티에 그대 좋으래
0: 랑 파체디 추고 파체 마르베
1: 추고 파체 있다 과요래
0: 제제제 네 비르드데 추고 면장 야메나 녀님도 소야 키친가
1: 소예 소야요 마리
0: 어 야메나 네 긴습시대요
1: 네 세야데 파르스기에 파르크제스 라스체오레
0: 그치 원어 근데 제가 네 가수네 멤버 범랑 그 신세지 급티디 네 각동의 소루베 주지 진디 담베 가이 담비게 파르케 요리 수성브레 네 가수네 체메 봐 마시네 장 주강 파르케야디 네 그 슈브르다 우네 챙이라라 챙구이치고요레 주바
1: 마리 마추지간라 라네자 데네자 마레도브리레 마레 랑아 주도지가체 라추지 요디제다 나동구게브리 디수겐제
0: 오모 따라 우좀게다 나 주베 온디지 딱제 선배 팀지민노 소자라라 챙구이치고요레 주등두 주간 라제 바르게아디 녀싱브리 쯧솔라 진제 쇼마르베
1: 라미카스유
0: 나 루창허스유 랑카리스제오레
1: 흥 루창허 녀니스 전大弟弟这行不行？

0: 양계 권다스니.
1: 권다스라 편하 토레. 내가 슈도 개베지라 켄주 우트게 자 야오준윤 나만나 삼주.
0: 양계 슈도 개베지 편제 요퇴샤. 나 레삼시 규체제주. 우트게 나 롭세 규주. 장감담마샤. 네 괴래 로가 요메.
1: 마리라. 동해 장고윤나 켄주 우트차교. 나 차가 매요 아.
0: 씨. 동해 장마자 개 여러베. 나도 더 경제. 영동아. 나 드린데 버체 개가 용비.
1: 마지 라 라민카사.
0: 상게 수도 기업도 세타 주시에도 봐. 루 장허. 더 제 사부로. 아,
1: 디 마지 마지 루 장허. 상게 녜 치게 이 버체 촐라다부지. 상게 단다 나레베 버체 스테. 나레마 즈기베.
0: 레베 버체 딩에 나게. 장 버체 능시 등진 토비 요마시. 이년 아탄더 우망 도야메. 장대대 녀토미도 레어다 롭종의 퇴조 모습에 체도 내가 배주 던다 용도와 네 빙수의 루자 야 내가 배주 던지 용도에
1: 마리가
0: 말 학삼 어디서 믿고 네 난가 바지에 장 키워 버다 자
2: 乔宇 클라스가 줘
1: 어 용아 前年 내가 배주 던져 子言 콤부유베
2: 괜찮아
1: 阿蓮。嗯。呀。也去西秋先拿不住呗。得米斯多打。啊。呀,母對那麼多,卡里娜。子言,我的店的去西的要死了多。一年我就拉著我去卡幾個,數數三家送給,我也特別米多啊。嗯。給能嘛西。你母對別最謝謝。 지연, 등은 얘 라차고 칸나 주부리. 롭트 롬디게 끼네. 라쥬타 치슈리. 이네 랍제 우치 코나초. 수수수 롬 요시.
2: 이시스. 로디게 나르. 키랑게가 토고시라는 곳이. 도제나.
1: 지연, 니라 삼시 토바. 로디게 나르. 장허래치침보다 암라 구수 야오요마리 나래 레망타주여리 이내녀랄셰오 잔래게 토로 우주시라마쳇제 그워스당구이
2: 키랑게소노
1: 퇴무토 장바라 동자리슌케포게 네버다체 계속콘게 카메라소로 나나 마저챵구칸구티게 콩게셰르스도 갑지
2: 키랑게 콜규응요스바 콩네 우착쇼마시
1: 콜로포모람시메바 장가 쳐드시도다.
2: 용아, 쟤니 쳐드시대고.
3: 빨라 터지나.
0: 쏴.
3: 어.

0: 가르쳐 줘.
1: 자리 홀 오스도 왜?
0: 오스도.
1: 네 차라 태문의 신체를 삼매자. 내 수라 실함이 좀 삼죠.
0: 알래. 난 다음에 내 두개 삼았어. 내 자리 홀에 랭게 삼시죠. 미수정 주니 홀로 딱지 심 주차 교수님.
1: 딱지 심 주차 교수님.
0: 你把了你就争取台湾那次给当街你出去搜索去吧把那个日本空气13名都攻下现在你到达苦恶地带对比给出你个三档码的你个列都是给这城市的给退伍三号等你稍后去马空空中干的接着你你到达空空中干下的比你让我你把那个路面我试一下第一天来兄弟三档都给啊这种空给朋友要点这情感的马丁能对
1: 你只能说嘛是呗是吧让给对你背了车啤酒今晚让给给最礼物给我吃了没得运给我吃肚皮啊喂地方
0: 的让给那么长期了该来修不给了跟这修走举些朝鲜托不送哎俺最小贵让给我吃一桌子做钱咱们家对你这些你
1: 让弟弟点过

0: 아시 교시다. 계지 주 봐냐 수고 삽인데 그래.
1: 왜? 도수쌤. 계속 가르치기요. 미수당 주나라. 계지 수 총매 식매배.
0: 서셔요. 아.
1: 콘수 좀 보세요. 야. 괜히 이렇게 어제 겨우 야쇼. 여쇼.
0: 말해. 랑 가르치냐 봐. 마시고 내 랑다 좋아 갈 또. 야.
1: 지자가 전부디 도중에

0: 칭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려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새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용구유 티린주마주 공유이 조주된라 캄양상
2: 발라다 암라니기 디탄을 토나 제발 꿀티 동치 난추 포나니기 세바토 년포단럽유 콘조르레게 꿀꿀 긴키 난추 니르신 쿠니기 디탄기 초아르단라 따꿀 카토꿀니 감소
3: 어지 포모디 가르치에브제 꼴론치 오버자
2: 발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 호나샤 나 앙탕보 담스

0: 수 니시다 먼저 루부 용기 내리 망고 시다 저어둘
1: 제가 저 요리죠
0: 어 제가 저어둘 다 변의 차시아 탄다 슈베 포다 주지 말라 네 주지 주직체 디네 안주미 원세 퇴슈직 디리샤 다 소방의 나즈당 안주 진방을 교육의 나즈 다 개개 겸능 안주 야조빙다 당뇨병 수도와 다 나즈디니 차샵든 나즈디니 파주 딘제 뇌균 진보 대학 나즈딘 레지리샤 수연 나즈당 주 차가 나즈레저도 다 수연 년가 카지 계시 면주 야오마 체비느야 차가 년가 라소 치용양 년가 디데도와 디지리샤 디네 타는 파상 주 닝가 나즈다 레베 나즈 당 주 닝제 나즈 개게 겸네 신경 쓰르바 아니 어 레베 차제 나즈 나오근 세야도 주다레 소 수연 나즈다 저도 다 계시 소러 면주 야오마 체제 수연 년가 다 수연 네우도 주 계시 면주 야오마 나미나 아야 안주 닝게 나즈다 레베 나즈도 존나야게 닝게 슈크체르 주기라 케세 넘규네 나즈딘데 여바 차샤비나 아야 어스 나즈도 주 나즈야 네로게 비야면 딘데 나즈도 주야 딘데 닝게도 다 숨버데 차샤비나야 안주 넘규 케난 소 참마 참바 야면 소 체지고 메바 야면 카지 소 추시하고 매부다 소 류블라 소기 야 니시딘데 유비나 야디 나주 딱소레 제수 좀단데 견중으로 봐 안디네 감에 소두 자단 통야다 딘젤레 견용구리 안디 양아주 심강게 대달라야 견중용기라 주장 아주 다수 대단디 소 추고 멤버체 당안주 류심 창매 대단다 저도를
1: 네 세겨
0: 언제든지
1: 반다 디링케스 통망외 나자 요문 로션 간준 세디데야 소다 저와 유나 메나
0: 지지 뜻이다 태가 좋아요리 걔가 김네 야 준비한 사진아 저 소주도 참아 장마 타야지 요리 다디 마 코베나 친디 요문 로션 간준 스데스 저어 디간데르 도와 디마 코베나 친비나 아니 포 낭면 주간 그 제사바 차샤네야 수연아 네시 다가 대유비나 양 포가 나즈 두두 내로 이래야겠는 게 또 봐.
1: 원제 사진에 그라 보고 춘추다 만자지 봐. 보고 춘추를 야야 속크드즈라. 게비나 디 딥디나 소크드즈라 기구나. 만자이나
0: 다 보고 차샤미는 아주 보고 소데다 노수 스그르발 디 임베 인치 단체는 아주 보고 깨제 더 주의 윤즈네 고주기 아니 디네 지 단체는 로니다 로찌네 로숨버루즈라 아니 보고 노수 니슈 탐버디 인차장기 처기라
2: 너부 진진서 난수 매세나 소팀은 니게 유리 당부티니 난수 진지구드 다와 주잔네 고주제 게비 로니다 로찌삼라 기차기지 Tee ming la nusir gya gya la ruya sikiri tom jie gang nishu tamba yu. Tee niya ngancho lo dhru la lep du mi gengi su ngancho wo gi dhru su ne gozu ji jie giri. Mang che lo chung ni ne zhung sun pa la jie cikiri. Jie cha bai su ti ming la yun su sir gya gya la heng ya sikiri tom jie gang nishu sa gye ne sum ji su ni pa yu. Jie cha bai su ti ge ngancho me si ji ki pe ju dan gi su ri da che zang ngancho te wei gang sung gya ta da jie ya bu che gu. Bena nga la cha xia ba yin la nga tan da lo ju jing yin nye no su nishu tam bai na su sum ma do chang ma jie cha.
1: 这才被苏迪给年龙苏根村村君郎录下月解忙成年前年第一个个里亚亚是四千块二的卡里南清大给
0: 但 노수 규림나 당 안주 습서 최고야 조지 당 안주 노수 당고 기도 선방 안주 소 매제 순이나네 마 소디 퇴운도 선바 아니 안 보고야 전남 땀 마대 시부지데리 가지 부 가지 다 가르 둥그레스는 아니 딘제 커주 망고려야 다 야면은 딘제 부 마대 소제 녀저세 무 야면은 더바 통제로로 소기가 줘야 이제 딘제 전남 이제 딘두 선바 지단 채는 부 소 마사부 퇴운도 고 순이데 마대 쇼킹부 중도와 어디 지겨리 다 대차샤미나 다 안주 티샤 임비나 다 촘레가 이나 자도와 자도 털 칭아딘 제 보고 소기야 구두 무무다야다 소기야 그딘 제 라지딘 제 뉴아요리
1: 뭐야 방스 데르베리
0: 뭐야 방스 데르오 어딘 제 신난 제 아니 부어야디 배주 단주 비는 지네 채는 코 부구 마디에디 딕스 차 주르바 지네 채는 양 소기야 간레 텐도도 디 부구 규림나 섭서 최고야 지그리샤 근데 니부데 차샤느야 부구 규림 나야 가서 김다 망고치다 파마 망고치게 손나나 딱 한다디 부구 소인 삼제 드스지기 토난다 담들시라는 거면 동아 아니 디 가지 지그레스는 계속 부구 규림 나로 소디 루브다든지 제비는 안주 부구 소워기 다 쇠자 워랑 안주 루고다 수니

0: 听的贫穷犀利的在哪？跟种子娃你们听住了，你没听。空人一个，感谢种植单位出一，娘娘我追他。提醒，感谢种植前头有备，十不完难吧？感谢种植过的，现在六段能够应备，连接呢，其实有个数。你们听住了，你接了这个东古别蹲住了，贫穷犀利创业，接着种，种子香都创新。他的品种当作调查的筹备，三种抗给主任他，结合给人不同的吃品种宝宝，结合人类如果不以品种起来开发，中国调查的开展团队给聪明，品种种宝宝团队给来诊所能打能没引导，况且他把了培养一个人给他呢，吃品种他增重、负重，感谢说你给他怎么能有，吃品种怎么就来吃呢？当作调查的车站。在心里特别赞叹他，总之来说，这些感受他，出征通知，哈喽这些的来他，出门手机接不说他，年轻写个出征，转那点别错话说，怎么能我了？俺就说结合他穷人别，吃个羊肉当人不投油。
1: 我呀，他俺说个，感谢个，过个难点说不的可能是呢，他俺啊，你话路线弄了，感谢。다 값에 집에 규례 나올라 가렸으나 간주 그 로춘주 망부지기나 값에 뒤도 전에 강에 집으시라 책도 오스 대승도와 대지도 전에 가렸으나 값에 뒤도 표지 콘주 그 좀 단디 당부에 섬로 단단디 표지 따다 되고 말이 가에 쓰수나 매 망부지기 값에 뒤도 전에 가서나 까미야 코란 까미야 숨주 코란 삼단지 되도 빈에 까세 깔 카지나 서 카 칼 카도 뒤에 삼단지 되도와 학과도 있는 카시에게 뒤지다 지구할 수 있도록 가르치나 값에 지키는 인세제는 뜨대에 지가르치다 책주의 지혜로와 책주의 시도인 도시야 아니 책주의 등과 아직 가스케 명지 딘제디 근데 가스케 명지 딘제디 도스제제 값에 지지 지구와 딘제 전화 값에 배제 레고치 티통 말했음 게 가르치나 레고치 연구 말이 워낙 가르치고 라였으나 동어도 값에 지원을 가르치나 내가 당부도 가르치수나 말하는 좀이 시험바 티브도 지구치 짜리 내가 소수의 죄발 되어봐 야면은 첨벌되어봐 대체 주시지고 말해 주시지 첨벌되어 주시지 주시지 가르치나 땡키 차수나 아니 신의 감에 숨주다 죄악이 명지지 재고리 진짜 마치에 위해 가르치나 까지고 제 뭐도 주시 제메 발레고 동바지기 까치 까치고 삼단지 때문에 이 값이 역 지도모래 자자 당부대 가르치는 주시지 마 담배아디 가르치나 안 당부리 했음게 다 소소 제발 되베기 주시지니 땡케 차로와 이 차도 잡아 아니 딜러식 베게 마 값이 까메 숨주다 제 명지 제아디 개점으로 빼나 나라 근원의 자신들와 까 다른 나라 주변 자신은 까 이게 까지를 사샤 까디고 컨텐츠 표시 당거래 가드 근데 표시 당거래 是吧？他忙不及开始呢，干起来，那么说，那边那路高啊、干啦，山顶这讲讲，高啊、干啦，是吧？干一山顶这么些，那去你给那边说钱，听懂吗？这钱呢，别去带带电话的。到那开始的就空虚，伢了叔叔开始呢，这是当过的局长去，局长的当差别级了，那局长的那些钱呢，那干咪个一个开始呢，名字都出不起来了啊。Bina chachina nga nga rangki nyongzo shugunda, bina ngayagi tingayla karasina. Ti chitriwa jangzi, jazi dama ki gorki kapsha chitriwa. Ta jazi dama gorki kapsha chitriwa zine kasa, tangbo ngayagi sozo chumbar dupe ki

0: 주자티 카레스나 자즈 담마리 그바 자즈 담마 타 자즈 담마 이도 전에 카레스나 뭐 주자티 땡 케베슈글 아니 네 까면 숨쉬기 이제 강글로 장제 담마네 거르체니 갑 디체오리 민제 이제 대체도 좀 가서 빼나 당분은 다 갑시 팅 주된 조티 장제 다 장제 동 삼도 장제 다 제가 가다 주의 민제 카레 장제 삼도 스탠스 아니 장제 카레스나 메알스나 빼나 시에리 그바 yel sesene kangma sire pena ta ti parule ne kanik du ge yimbu du ta no sa kangma sam de du kangma kangma sa jel ka sin kalas ne dung ba chi wa kalas ses o de nok sam ko da o ta ne ti ju se ni ge ha so kan ji ba sin kala me che pena mi che su ju tu ju ma na yang ka we jung la ju da cha ba jang zi da ma ti chi yi si e de ko teng ru wa ga de de zo wa ta ti de nge pe zun chi shu bi na pena nge teng ma chi ka re sin na 다다간저기 팅득이 좀어 착제 30 근저연 대라기 좀대치 담나래 대 좀대디나 전변집에 그 님들랑아 깨다 좋아 깨다 진행아 담시 지사 지도 잡아 있는 얘기네 가르스나 갑시지 지제니디 마가래 그 지기디 담시 시하고 삼주와 대체도 전에 얘기 주 첨바르 주베 주 주저 주된 조어 가르스나 근저연 대라르바 대에서 있는 게 그 가면 숨지 또 삼담이라 삼담들 갤라크 콩 체크 되는 삼십 사실도 삼십 이제는 또 삼담들 가라서 별 꼬다기 김자 값이 벌써 알아 봐 값이 어디에도 전에 나는 게 또 삼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무슨 값이 많이 삼십 바디 근처 연대 라지니스 어떻게 돼 얘네 같이 되고 돌아 같이 독스래 답변아야 태모진 간주 가라서나 예절롭지 튀어내야 로숨 좋고래 전수기 아주 높죠 돈점치 채래 돈점치도 전에 아주 그냥 뭐 칼라를 채 쪽도 고고 독스 대체 대두자 봐 이렇게 하나 하거나 주다 아주 높죠 돈 좀 아야 야랑지 땀새 치스도 땀새 치스도 전에 얘기 가르서 나도 안 지게 값이 좀 과섭 좀 값이 좀 돈에 아주 대략 돈점 되게 세모 좀 받치야 아 대체 섬 좀 봐 대체도 전에 노 섬도 가 가드 카티우도서 도수도 대략 그 주자 좋아 대 가르서나 대 들으시고 있게 하나다 높죠 대 줄 봐
1: 这些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
2: ཁོང་དོ་ཡེན་ཟོང་ཟོ་བ་ཉིམ་ཐུན་རུ་ལ་ནེ། རང་ཉིད་གི་ཀ་ཤེ་ཟོམ་བེ་ཉུང་ཚོར་ཐ་ ཀ་ཤེ་ཟོམ་ཉིད་གི་ཀ་ཤེ་ཟོམ་བེ་ཉུང་ཚོར་ཐ་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니기 가셰 좀 배뇽 쏠타 가셰 좀 샴라 길라 콩키 가셰 좀 탑기 시제타 대신 회계 작전 정보부 카지기 갑셰라 레지 체답 소기 골라 체지 능규 인베 랭게네 무투 기진
0: 저다 저와지 인베 이나 에네 카레 저유 그러바 자동의 유수라 저유 잠지 직체 저유 잠지 자트 중소와 계세 대조디레 카즈나 대조레 링도 나줘 봐봐 계세 랑가 주바 대조디 통도레스나 저유 잠지 링라 직체 니시스 통도이 부츠고도 봐 다 계세 랑가 주바도 왜 된다고 대조 링부이나 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うと、ちょっと言 다 좋아요. 주도 좋아요. 이나 애네베나 차대까지나 차로신도 주도 됨바. 그러나 차로신도 주도 됨바. 에 차로신도 칼신바. 라섭. 두 차도가 에 계세 좋아지 민도스나. 에네 차 차다 에 차다 라부터 부스도 진다 그러봐. 좋아도. 차다 가서나 차대 지고리나 코나메나 저 파서 준도 다요. 가서. 다 계세 랑거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조나다 좋아요 그러나 조나다 돼봐 아 그러나 조나다 돼봐 저제다 좋아요 진짜지 예수나 때나 가르스나 가서 대주주 표주 다 마셔 자잔 일로 농수지에 기부 제부 직접 사줘 알아봐 와 텐주 두스 표주 다 알아봐 답이나 계세 랑거 줘봐 줘봐 기 가르스나 된다 되고 비나 에 길랑이 뭐 어 방면 농주기 쭈 쭈바 뒤에 태도시야 뒤에 소라 예수나 야 차디 그랬을 때 맨날 차시나 차라까지 창라신 봐. 차라까지 창라신 봐. 직대 중에 주방에 보여 돈도 봐. 예. 변아야 티 틸레 도학대 가르스네 소소 티 이네. 차라메가 창라메가 야고 변아 길은 게 봐디 가라 도고 티 이네. 틸레 도고 이네. 티데스 티아도. 걔대 변아 티 장게 티 쭈쭈다 된 봐. 티데지 티아 이네. 얘네 차대도 저 근데 치우라 쓰스나. 변아 차장 롱주 치반능 시 이직변내라야 디다로 라소바 자자 롱주 체번듯이 그래봐도 독세하고 준주때 되면 친구도 와 야면아 가르치네 디라도 자자 롱주 양도 균네 이직변내라 좀 봐자 라소바 어 가다 가르치네 소수기 차대 표주 당체네 이네 촉도 디스와 그래 민지야 탑 개세변아라 함께 첨벌집에 된다 되고 카세 딩세 그래봐 카세 딩세 지금 가르치네 유주 탁다 이제 매바 디데크 소르저 첨바치야네 최고 베나차스네 차다신도 카세딩스 스티데 다가라바 계세 양카스나 파나응에디 카스네 베트 중어 료엔 카고 뉴진 차보 두스 디데 티하 인스네 카스네 차다 카르보신도 슬라소 두스티야 그래서 가다디 차딜 카스네 표주 곧 소저 첨바르죠 베 된다 딜레 코라나 데세네 에네 디체비네 에네 민지 네미나서 소아르 다 도나 도트이나 차샤입니다. 다 가르스나 랑게 쥐어버도 배 튼다디라 꼬르치네 아니 가미야 숨주도 쥐어유베기 민지 쥐어버이나 아니 안주이나 하자게 민지 표준 차고 니그레스 삼사 디데스도 다 내게 샴레이나 가르스나 안주 로충하시네미도 레아 통보가 남을 가르스나 값이야 좀 당기 지금 탑시를 가르요래 쓰스나 얘기 대 직식이 디카라스나 탑시에 되고 있는 코츠쇼레라 다 가르스레 꼭다 사시스네미도 데리 디 카르데스스나 원준기 케벡이 값이 된 줄로 롭좀 망자체 된좀 망자로 요래 망자체 아 대치야 디

0: 캐치셔레 에나 딜라카라스나 에 근주 캐베기 냐레이나 담보 렌드체인 신데 디그레 야라 렌드체 에 렌드체 클릭클릭 콤스나 에나 소소당 잡혀게 값이 티토그레 에 디에도라 녜기 베전 키치 슈비나 베나 값이 디데죠 디 값이 직세나 아 까웨론 땅고 뼈레직 카셰 박베 제국 고드직 가손 로조 충제 인도직 에 나라 튜지 투고 롱자직 제습 장배 몇도 콩마직 참이 야미 따도 인수직 제국 들지 올루카둠직 야샷접지 안다르 계자직 땀이 가비 섬에 체둠직 타마 강사 타고 릉지직 다데사지 러부 착바직 나덴시디 장장 가르부직스 디 카레스는 간조 그 왕조도 예배 그셔 지수락 담남베 그 외도사지 소송 외부 토제부 난기 이제리 다디 차장하지는 감에 숨들도 차장 요하래 알게 동부직도 에 어제 쉬셔 봐 다디 카레스나 치기 케바 케바스님도 값이 좀 내망 그 딜라랜드 요체네 값이 망부 최셔래 디다 따와 값이 망 최셔래 어 하고한테 디나올라네 차셔네 다 비준 잡 쉬면 돼아 단다 순주 남제라 그 외도사지 디 카레스나 딜라랜드 최체네 치셔버리 레데레다 소수 뒤럼 면자다 미소수기 카레스네 네번 맞아 왕기 근데 배디 좋아다 가수래 디데 맞아 돼어 그러나 그 튼조 남자라 값이 되게 까와지기 긍정 출시직 칼로 준비 커리주 당당직 가수 참여 충대 잡아직 나라냐세 여자 잡래직 자주 먹어 커주 소미직 철주 매배 빼듭 통부직 제주 교세 콕대로 농매직 야샷 잡지 아다르 콕도직 달러 세지 시시 별래직 타마틴지 쥐어슨 인소직 다다사회 짬바 지무직 나디시디 제글로 자자직 어, 야, 다디, 특히, 현주 남자라기, 내두체시아니, 짬바리, 짬바지르이네, 다소수, 그, 뒤로 먼저 왕기, 낭두, 로가래도, 아, 다디네, 던도지기와, 디카레스나, 아주, 그, 캐주라기, 이, 짬샵에, 야, 응외도지리, 흉내, 강, 가두스, 도와, 어, 딜러야, 독스리, 까와, 미베, 캉바리, 무직, 카도, 묵베, 쪽자, 나무직, 이, 그루, 대대, 꼽자, 따르바직, 나래, 중이, 치모, 로가래직, 자가 체베 서지 땅마직 체미 티그림 생도 조다숨 자로 동세 시에지 포바직 녀주 제베 자담 정구직 달러스웨 존재 고바니 타데 비딥 데미 딥종 강 대동 아래 잠베 비딥주 나수 신도 제베 자바직 어디네 가르스나 게 캐두라게 야 가르스나 슝레 강기 나로 비딥 감바 토딘제 티체셔바 지그레 다디네 그나 나라 능력이 마치 새벽에 직 값에 지 뒤직세라 뒤가르스냐 로사기 뉴브자 제베 고 지그레 로사 뉴브자스 값에 까라나조 직쇼 닥다직 카도 춘지 조마 야마직 가단 고지 카다 시자직 나라스 제비 뒤돈직 자가 각베 제조 체리직 차감 강라 직예 보살직 자로 북중 세라 충중직 야샤 불로 창외 데르가직 딱스 차장 사다 도레직 타마 대비 시기 타순직 대두 쇼반 남로 쇼제직 나다 남로 마자 차단직 빠다 제베 성부 링부직 퍼지 제베 고요 사르바직 벌루 제산 체부 충조직 만에 충외 타바 비사직 어 대디 나래 그 티셔베 그 야 지기 로사크 뉴제 고 장 유베 갑시시리 차단 티 타다게 갑시 딘제 마 드로어 없자 치고야 좀제 카레스스나 갑시 딘제 찍찍래 렌트 체셔버리 렌트 체셔버 레데레 다티 소소게 낭드 지기 뒤로 만져와다 초와 만져와 초에 차지 추제 만져와 왕게 값이 딘제를 빼 초와 만져 죽으리 어 최단 카레스스나 던도 단다 값이 뒤다 저와 말에 망부 토뇨요 조금 다 된 낭낭 망부지가 나올라네 값이 뒤다 저와 이렇게 숲다 뒤는 신체 봐 지마에 폐제 미망부지가 값이 뒤다 원주 쉬고 지그리 생게 자잔 뒤에라네 가르스네 내가 파 렌드체 렌드체 받으라 소소 렌이기 가르스네 지기 랑자 표에게 삼로 예부지 중수나 에디 잠주 야부지 책을 했삼사 어둑스이 다 디리 나게게 슈하 조 디가 잠지 다 조디 가르스네 나게 다 자지기 로고프 스님도 좀바프 스님도 학바도 있네 나슈남네 있네 표기 표도 중에게 가래 좀수 표모모 인베 좀수 값이 시바디네 있네 지기 준진다 피제 동규 요가 섬슈고 예스 터제나
1: 참들 편조 담주 누가로 쳐보에 스타점 강기 주린다 계급 기준부 당규 최표준 정보부 겐 종자와 님은 튼주란에 체치 난위 가시에 좀기 세제 골기 능동카 참마 탱겔라 진비슈스바이 탱제멜이잖아 만주 스모아 탱겔라 능동 서버 규지 슈유베 탱겐네 튜도도 기스 능규 많이 받는 거

킹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근래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이모라지